9월 4일 어느새 9월의 첫 금요일이죠. 첫 곡으로 뜨거운 감자의 고백 4340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들려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살 때는 너무 싱싱하고 그리고 비싼 값 주고 사와서 냉장고에 두고 먹어야지 했는데 시들시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냉털과 냉파로 겨우 해먹는 게으름. 그럴 때 우리 참전가족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절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을은 짧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가을이 되면 뭔가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많이 했는데 벌써 다 지나갔네?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챙기시고 달력에 캘린더에 쓰세요. 뭘 해야지.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고

0: 있고 하루하루가 싱싱한 푸성기처럼 아까운 이 9월의 시간.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분 좋게 저도 출근했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이번만큼은 시들기 전에 조금 더 싱싱하고 활력있게 가을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문자로 느낌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6140님 사연 보내주셨네요. 오늘 아침은 정말 가을 느낌이 나요. 제 동생이 이혼한 지 13년이 되었는데 이혼 후 동생은 신자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라파엘라가 되었어요. 올가을 라파엘과 라파엘라가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가득 담아 사연 보냅니다. 아우 세상에나. 이혼을 하시고 나서 13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만난 그 친구가 라파엘라 천사인 거죠. 그리고 본인도 또 천사가 됐고 라파엘과 라파엘라 너무 이름도 좋아요. 아유 진짜 올가을 이 좋은 가을에 결혼을 한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은빛 순영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이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은빛 창가 김애란 작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잠시 후 노래가 끝나자 헌수는 가지 말라는 청보다 보고 싶다는 말보다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 라는 가사가 슬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삶은 대체로 진부하지만 그 진부함과 뻔함, 통속과 속수무책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인생이 어두운 시기에 생각나는 건 결국 그 어떤 세련도 첨담도 아닌 그런 말들인 것 같다고. 마치 습자지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마음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대목입니다. 이 소설에는 오래된 팝송 Love Hurts가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많은 가수가 불렀지만 올드팝 팬이라면 나자렛의 목소리를 먼저 떠올리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소설 속 주인공은 이 노래를 들으며 한국말로 안녕이라는 말이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건 안녕이 아니라 비슷하게 들리는 영어 가사 I am young이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말합니다. 가지 말라는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보다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 그 말이 더 슬프게 다가온다고요.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면서 배우고 헤어지면서 배우고 얻으면서 배우고 잃으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팠던 시간조차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무언가를 남겨놓습니다.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에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괴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소설 속 헌수의 말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삶이란 늘 특별하고 극적이기보다는 어쩌면 평범하고 뻔한 날들의 반복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안녕에는 반갑다는 뜻과 잘가라는 뜻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하죠. 바로 평안하시냐, 평안하시라 라는 뜻이요. 어쩌면 하루하루가 진부하고 통속적일지라도 다가오는 가을에게는 반갑다는 안녕을, 떠나가는 늦더위에게는 잘가라는 안녕을 건네봅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비와 바람이 찾아오더라도 올가을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하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안녕이 간절히 필요한 곳에도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킴딜 버팔라드 러브 허츠 들려드렸어요. 우리 참 좋은 가수 여러분의 귀에도 안녕이라고 들으셨어요? I am 안녕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 책에서 정말 김혜련 작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읽으신 분 계시겠죠? 저도 읽긴 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 이 말이 오래 남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어떤 말보다도 저도 함께 오래 산 저와 함께 살다 떠난 수녀님이 어느 순간 다가와서 수녀님에게 정말 많이 배웠어. 이라는 이 말이 정말 감동이긴 해요.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많이 배웠어. 어우, 이 말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도 이런 서로 함께 살면서 생기고요. 또 서로 배우면서 견디는 힘도 배우고 그리고 정말 서로가 소중한지도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첨단인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서로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인 것 같아요. 너에게 배웠어. 괜찮아? 잘 지내? 이런 평범한 말들. 요즘 또 이런 자연재해 소식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특히 네팔에서 보금자리를 잃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안녕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오늘은 금요일에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가을이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가을에 꼭 하고 싶은 거 무엇이 있을까요? 걷기? 여행? 독서? 운동? 맛있는 음식 먹기? 가을에 꼭 하고 싶은 거 하나씩 들고 우리 공감백배 입장해 주세요.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9월이 오니 정말 매순간 가을가을해요. 2037님 8월이 저번 주였는데 그때는 가을이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가을의 시간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김정배님은 가을이 짧아서 아쉬워요. 저 어릴 적에는 거의 계절이 3개월씩이었는데 지금은 가을도 봄도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기후위기의 결과잖아요.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한 거죠? 이 계절까지도 좌지우지한 이 기후위기가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8915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기영의 나비

박기영 나비.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행복에 이르는 마음의 여정을 담은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향기 시집 행복 너의 웃는 얼굴. 특별히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영이 만든 은은한 향기를 음미하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샵 1053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고 글머리 책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화 선물이죠. 김지윤, 김성식, 장은하, 이봄소리의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는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뮤지컬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일에는 올 이렇게 짧은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요? 너무 짧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감 백배는요, 올 가을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들고 입장해 주세요. 추억의 노래 두 곡 들으면서 아, 가을에는 난 뭘 하고 싶을까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추억의 노래도 신청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김승진 수자는 2037님이 신청하셨고요. 채백호 낭만에 대하여는 0552님이 신청하셨어요. 두 곡 듣고 오늘의 공감 백배 만나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무릎 장단치며 손뼉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이 가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네모다. 올 가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네모다. 하루하루 가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미루고 미루던 것들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네모 상자들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공감 백배 보는 시간. 오늘의 공감 백배 주제는요. 올가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네모다. 네모 사항자들 감성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여름에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이건 나중에 해야지 더워서 못하겠어 이런 일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 그때 미뤄뒀던 것들이 하나 둘 생각나시나요? 올가을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사랑을 하고 싶을까요? 고독과 사색의 계절을 맞아 나 홀로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갖고 싶을까요? 아니면 책을 더 읽고 싶은가요? 여행을 하고 싶은가요? 운동을 하고 싶은가요? 또 가을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도 하나씩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 가을에 하고 싶은 일 그 빈칸 채워주세요. 여름 내내 더워서 미루고 미루던 일들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또 겨울이 오려나요? 내가 가을에 하고 싶은 것은 네모다 그 빈칸들 나눠주세요. 100원 누르면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7843님은요. 올가을에는요. 무릎 수술 재활 중인 마누라하고 손잡고 코스모스 단풍 구경 가고 싶어요. 아, 그동안 또 이 마누라 되시는 분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재활이 잘 돼서 가을에 두 분이 꼭 손잡고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에서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진수님, 가을이면 항상 하고 싶은 것은 가을 단풍 여행이에요. 이번 가을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성지순례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늘 설렙니다라고 하셨어요. 어우, 좋으시겠어요. 여행도 참 좋지만 이 성지순례를 또 부부가 함께 한다? 아, 이것처럼 또 뭐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올가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네모다. 하고 싶은 것 많은 분들에게 공포하시고 자랑하시면요. 하게 됩니다. 노래 들으시면서도 네모칸 채워주세요.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안치환 귀뚜라미.

안치환의 기뿌라미였어요. 오늘의 공감 100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맞아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공감 100배 해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요, 올가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메모다. 가을의 희망사항들 채워서 보내주세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네모칸 만나보죠. 3543님, 올가을에 저는 운동. 제가 운동을 참 안 좋아하는데 날도 시원해졌으니 이제 진짜 운동과 산책을 해야겠어요. 아직 20대인데 골골거려서 유유, 앞으로를 위해서 운동하겠습니다. 3544님, 20대 이런 결심을 하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운동의 결과 이거는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앞으로 진짜 건강하게 잘 사시기 위해서 운동 꼭 시작하세요. 0151님, 올가을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가서 바람 쐬고 싶어요. 맛있는 화덕 피자도 먹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가을에는 누구나 가고 싶은 여행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요즘은 주변 둘러만 봐도 이 산책만 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어디라도 가세요. 거기에 화덕 피자까지 어우 좋습니다. 2115님, 올가을에는요 저는 봉사하고 싶어요. 와, 고아원에 가서 애들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더 사랑받고 오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나, 봉사하고 싶다. 올가을에는 봉사하고 싶다. 다양한

봉사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좋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또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사랑을 받고 에너지를 받을 것 같네요. 8766님, 올가을에는 책을 읽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가을에는 꼭 책 읽고요. 보통 책 읽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배 더. 보통 때 내가 한 달에 한 권 읽는다 그러면은 9월에는 두 권 이렇게 좀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결심을 조금 더 기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3590님, 올가을에 꼭 하고 싶은 건 건강검진이에요. 아, 건강검진.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 잘해야 되죠. 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좋은 가을에 건강검진? 아우, 좋아요. 또 이렇게 또 시원할 때 건강을 체크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꼭 가세요. 이혜경님, 이 가을에는요. 어디론가 혼자 훌쩍 떠나면 좋겠어요. 어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혼자 어디로 떠난다는 것이 글쎄 시골 고향에 가면 좋겠는데 저는 부천에 살고 있고 고향은 경북 칠곡군 외간입니다. 경북 칠곡군 외간. 그런데 멀어서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냥 만만으로. 아니 이혜경님 왜요? 경북 칠곡군 외간 너무 좋아요. 요즘에 KTX도 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분도 수도원도 있고 피정의 집도 거기 있지 않을까요? 혼자 어디 떠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경북까지는 아니래도 혼자 아,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기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 먼 곳은 갈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0603님, 저는 올가을에 미니캠핑 꼭 가고 싶어요. 하트 아이들 다 두고 난 아이들 다 데리고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 다 두고 그게 중요해요. 친구 동생과 함께요. 사랑하는 아이들은 두고 친구와 동생과 함께 가시겠다고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그걸 원할지 몰라요. 아이들도 자기들만 있고 싶을 거예요. 올가을에 꼭 또 미니 캠핑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은님, 가을엔 남산 식물원에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유유. 왜요? 왜요? 오, 남산 식물원 너무 멋질 것 같은데 다 갈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비슷한 곳에 가시면 어떨까요? 김상은님.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올가을에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이거 꼭 하고 싶다. 그런데 꼭 못 갈 것 같지만 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표해놓으면 가고 싶거든요. 결심이 되거든요. 원진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패티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5815님은 가을하면 추석쯤 부려 시아원님 산소 벌초가 1순위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 벌초 가신다고요? 이제 서서히 벌초 가시는 분들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공감 100배 올가을에 하고 싶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의 네모칸 나눠봤는데요. 정현주님은 진도 먹방 여행 갈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고생한 나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꼭 가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보내주신 가을의 희망사항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여름을 얼마나 잘 버티고 견뎌왔는지 또 느끼게 해줘요. 홀로 사색하고 싶다는 분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분도 그리고 이 가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읽을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다 나답게 좋은 가을을 보내면서 또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바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신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우는 빛순이였습니다. 내일 주말은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에 스며들다 해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끝곡으로 김상은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이수영 광화문 연가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로 야망은 있지만 게으른 사람을 꼽습니다. 꿈과 목표는 분명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뤄낸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지금 내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고요. 또 원하는 삶과 지금의 현실 사이가 멀게 느껴질수록 괴로움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맞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Histoire di Tango, 땅고의 역사 가운데서 1번 보르델, 홍등가 1900년, 자 바이올린의 맹글라 황, 그리고 또 기타의 슈페이 양, 양슈페이의 연주입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이스토아디 탱고, 탱고의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곡 보르델, 이 홍등가 1900년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의 멍라황, 그리고 기타의 슈페이양, 양슈페이 연주, 황멍라하고 둘이서 연주를 해줬습니다. 중국 아티스트들이었고요. 9월 4일 금요일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뾰드르 치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서 Wilds of the Flowers, 호두까기 인형, 이 발레 중에서도 발군의 왈츠곡이지만 차이콥스키의 모든 발레 또 왈츠곡 중에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펜타토닉스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펜타토닉스의 아주 재미있는 화음으로 함께 들으신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Waltz of the Flowers, 꽃의 왈츠, 호두까기 인형 중에 나온 곡이었죠. 우리 함께 즐겨봤습니다. 자, 장일로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의 산문집,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이 작은 악기를 클래식 무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세운 것은 그의 대담함과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 덕분이다. 이렇게 또 펼쳐져 있고요. 한국인 최초 세계 하모니카 대회 심사위원인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의 음악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윤석 씨가 파트 1에서는 선택의 발자국,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대 위의 순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닿는 순간, 또 네 번째는 음악이 삶을 닮아갈 때, 이렇게 해서 하모니카 연주와 또 이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 음악가의 느낌, 이런 것을 담아서 잘 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19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오케스트랄 스위트, 관현악 모음곡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6, 1곡 오버처, 서곡 듣겠습니다. 라인하르트 괴벨이 지휘하고 바이올린 연주한 무지카 안티크바 퀘르네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오케스트랄 스위트 관현악 모음곡 1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6 1곡 오버처 라인하르트 괴벨이 이끈 지휘한 무지카 안티쿠바 쾰르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K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매우 빠르게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한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이 전격 연주로 감상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이제 39, 40, 41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후기 교향곡 시리즈를 이루는데요. 그중에 중간에 있는 단조, G단조의 곡 K번호 550 1악장 몰토 알레그로였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한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입니다.

앤드 로이드 웨버의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적 절충주의입니다. 웨버 이전의 뮤지컬도 여러 음악 장르를 활용했지만 그는 그 경계를 훨씬 더 넓혔는데요. 클래식을 바탕으로 재즈와 팝, 록, 라틴 음악 등 서로 다른 장르를 한 작품 안에 끌어들여 자신만의 음악으로 만들어냈죠.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엮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보다 뛰어난 멜로디 감각에 있었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한번 들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었고요. 작품의 중심이 되는 선율을 그의 여러 장면에서 가사나 분위기를 달리해 반복하는 것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멜로디가 때로는 팝 발라드처럼 때로는 락이나 클래식 음악처럼 모습을 바꾸며 작품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곤 했죠. 이처럼 뮤지컬과 대중음악의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웨버는 1985년 조금 다른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가톨릭 진원 미사곡 레퀴엠입니다. 1982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윌리엄 로이드 웨버를 기리는 마음과 캄보디아의 비극적인 현실에서 받은 충격을 담아 이 작품을 썼는데요. 전통적인 라틴어 미사 전례문을 사용하면서도 오케스트라와 합창, 독창을 통해 웨버 특유의 극적인 선율과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들려줍니다. 이 레퀴엠은 이듬해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현대 클래식 작곡 부문을 수상하며 뮤지컬 작곡가를 넘어선 웨버의 또 다른 음악 세계를 보여줬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바로 B의 예수죠. 클래식의 경건함과 웨버 특유의 친숙한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레퀴엠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레퀴엠 가운데서 B의 예수, 첼로의 줄리안 로이드 웨버,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018년 3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회고록 Unmasked가 출간됐습니다. 웨버는 책의 첫머리에서 처음에는 아주 얇고 간단한 자서전을 쓰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페라의 유령을 처음 무대에 올린 날을 비롯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놀라운 순간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새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오페라의 유령은 웨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죠. 1986년 런던에서 초연한 뒤 웨스트엔드를 대표하는 장기 공연 작품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 각국의 무대로 뻗어나가며 뮤지컬 역사에 큰 기록을 남겼는데요. 또 캣츠와 에비타,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까지 그가 만든 작품들은 웨버 한 사람의 성공을 넘어 뮤지컬이 세계적인 공연 예술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해 한국과 영국, 미국,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그의 음악을 만나는 공연과 무대가 이어졌죠. 이제 그의 80번째 생일도 멀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또 어떤 음악가들이 그가 남긴 수많은 명곡을 들고 한자리에 모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The Phantom of the Opera 가운데서 The Music of the Night, 밤의 노래, 마이클 크로포드, 이 첫 번째 오페라의 유령이었죠. 마이클 크로포드의 보컬로 들어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The Phantom of the Opera 그의 뮤지컬 대표작 가운데서 The Music of the Night 유령의 목소리 마이클 크로포드 첫 번째 이 오페라 유령 맡았던 그의 목소리로 감상하셨고요. 자, 에밀 발트 토이펠의 돌로레스 왈츠 작품 170, 테오도르 구슐바우어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드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에밀 발트토이펠의 왈츠 돌로레스 작품 170, 테오도어 구슐바우어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필라모닉 두 스트라스부르. 에밀 발트토이펠의 그 동네였네요. 스트라스부르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요,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리코더 소나타 F장조 작품 1의 11, 헨델 작품번호 369, 4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자, 리코더의 루시 호르쉬 그리고 합시코드의 톰 포스터의 연주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2부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빙 버린의 칙투칙,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작곡가죠. From Top Hat 가운데서 들으셨습니다. 보컬과 트럼펫의 루이 암스트롱 그리고 엘라 피츠제럴드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네요. 9월 4일 금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의 이 근대 국민음악의 또 아주 중요한 존재 마누엘 데 파야의 Cuatro Piezas Españolas, 스페인의 소품집 4개 가운데서 4번 안달루사, 안달루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비아비탈과 Between Worlds의 연주입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Cuatro Piezas Españolas, 네 개의 스페인 소품집 가운데서 4곡 안달루사, 안달루시아 만돌린의 아비아 비탈, Between Worlds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요셉 하이든의 건반 협주곡 F장조 호버켄 번호 18의 7, 그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감상하실 텐데요. 합시코드의 캣힐 하우스 사운드, 그리고 헬무트 뮬러 브리디 지휘한 쾰른 체인버 오케스트라, 쾰른의 이 체인버 실내악단 연주로 감상하시죠.

요셉 하이든의 건반 협주곡 F장조 허브캠 번호 18의 7, 1악장 모데라토 합시코드의 캣틸 하우스 사운드, 그리고 헬뮛 뮬러 브리디 지휘한 쾰른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비가 그친 뒤 하늘에서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햇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여러 색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자연현상인데요. 우리에게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으로 알려진 이것은 음악에서도 만날 수 있죠.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란드는 이것 너머 어딘가에 있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노래하고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와 맑게 갠 하늘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은 3악장의 자신의 가곡 비의 노래 선율을 사용해서 비의 노래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요. 위베르 지로가 작곡한 영화 파리의 하늘 밑 이 주제곡에서는 비가 내린 뒤 맑게 갠 파리의 하늘을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비가 온 뒤 하늘에 뜨는 이것, 바그너 오페라 라인의 황금에서는 신들의 세계로 향하는 다리로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신화와 전설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로 등장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작교, 2번 금문교, 3번 무지개, 4번 양화대교.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 이어집니다. 해롤드 알렌의 Somewhere Over the 이것, 주디 갈란드의 보컬로 감상하시겠고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장조 작품 78,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바이올린의 크리스티앙 페라스, 피아노의 피에르 바비제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베르 지로의 슬루시엘드 파리, 파리의 하늘 및 보컬의 줄리엣 그레코의 음성으로 들으시겠고요. 또 리하르트 와그너의 다스 라인골트, 피에르테센의 사막 중 Entry of the Gods into Valhalla, 발할라로 신들의 입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게로 숄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네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보, 신화와 전설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로 등장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작교, 2번 금문교, 3번 무지개, 4번 양화대교.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위베르 지로의 샹송 슬루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및 보컬의 줄리엣 그레코의 아주 그 투박한 듯한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셨고요.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장조 작품 78,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바이올린의 크리스티앙 페라스, 그리고 피아노의 피에르 바르비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롤드 알렌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자, 보컬의 주디 갈랜드. 여기서 거의 뭐 답이 나왔는데요. 그죠?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으신 곡 리하르트 바그너의 Das Rheingold Viertelsonate, 발할라로 신들의 입장하는 장면 Entry of the Gods into Valhalla. 자, 게롯 숄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도 들으셨습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보, 신화와 전설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로 등장하기도 하는 이것,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무지개입니다. 레인보우. 와우. 정답 맞춘 세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정답인 무지개, 이 레인보우와 관련된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아캉시엘 또 이렇게 부르죠. 프랑스어로는 폴 윌리엄의 레인보우 커넥션, 머펫 무비 가운데서 듣겠는데요.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입니다.

폴 윌리엄의 레인보우 커넥션, 머펫 무비. 머펫 무비 떠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싹 지어지네요.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자, 나이젤 케네디 바이올리니스트도 작곡을 할 줄 압니다. 꽤 멋진 곡을 썼어요. Maybe in your dreams, 어쩌면 당신 꿈속에서. 자, 바이올린 나이젤 케네디, 피아노의 캐니 워너, 그리고 테너 색소폰, 정말 명 테너 색소폰 주자죠. 조 로바노가 함께합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실종된 사람이 5,6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실종된 사람이 5,6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 기준 접수된 실종자 수가 직전 집계보다 800명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 지역 실종자 541명을 합치면 전체 실종자 수는 5,600여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팔 중앙정부가 지역별 신고 내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는 네팔 1,259명 등 2,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군은 공식적인 부상자 수는 5,300여 명이고 12,0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0%,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11%, 인사가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의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주간조사 기준 두 정당의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진 건 지난 대선 직전인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바탕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0: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서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그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거나 활동을 하는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보다 늦은 단계에서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대해선 호르무즈 위험도나 국익을 감안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표명해왔다며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 말씀드리긴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법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에 호르무즈 파병 동의 요청이 온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순 없다며 어떤 명목으로도 파병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도 왜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냐며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우리 군을 미국의 전쟁에 동원시킬 수 없다며 검토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변호사들로부터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북부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계 조치를 위해 대법원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남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 가서 3명 합계 한 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세 사람이 해당 주점에서 두 차례 모인 것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도 없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양 뇌물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관련 사건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고 불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논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네팔 홍수 피해 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비상보온담요 3만 6천 점 등 두 개 품목을 내일 민항기 편으로 네팔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네팔 홍수 발생 직후인 지난달 27일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긴급 구호대도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에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안전성 심사 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코로나19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2026 대구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가 어제 폐회식을 끝으로 1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35세부터 106세까지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참가해 트랙과 필드, 도로 경기 등 3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대회 기간 세계 신기록 17건과 대회 신기록 50건이 나왔으며 우리나라는 금메달 27개 등 모두 74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선수와 가족들은 대구의 관광과 문화, 먹거리를 함께 즐겼으며 폭염 속에서도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중증 환자 없이 대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육상 도시로서의 역량을 알리고 국제 스포츠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예천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7월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방역대가 해제되고 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된 지 일주일 만에 재발생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발생농장의 이동 제한과 출입 통제 조치를 내리고 3km 방역대 안에 우재류 농가 181곳에 대한 임상 예찰과 이동 제한, 긴급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합니다. 또 예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나머지 지역은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농가의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 환경청은 어제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의 조류경보를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8월 말 대구와 경북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중상류의 수온이 하강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돌봄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와 퇴원 후 돌봄을 돕는 징검다리 케어, 식사 지원과 이불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외부기관 예산과 국가 공모사업, 후원금 등을 연계해 별도의 시비 투입 없이 추진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대상자 검토를 거쳐 각 서비스와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박헌수 제40대 경상북도 경찰청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박헌수 신임청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경찰 간부 후보생 44기로 입직해 익산경찰서장과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제2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청장은 취임사에서 신속한 사건 대응을 뜻하는 스피드 치안과 초동조치를 위한 3중 소통체계 활성화,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문의 금지를 주요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포항에서 2026 그린바이오 산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그린바이오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과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과 포항 테크노파크, 리투아니아 보건과학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식물 백신 기반 동물용 의약품을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 축으로 삼고 관련 시설과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경북산 과일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 60곳에서 데일리 한가위 과일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경북 과일 통합 브랜드 데일리에 홍로 사과와 샤인머스켓 등 181톤을 공급하며 품목별 행사 기간에 맞춰 각각 1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의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8.8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24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밥과 공부와 운동,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라. 밥, 이 식사도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는 건 건강에 좋지 않고요. 이 공부도 시험을 앞두고 이 벼락치기 하지 말고 평상시에 잘 해놔야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라고들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반전이 하나 있어요. 홍콩대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3번 나눠서 걷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1번 몰아서 걷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렇다 할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가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주말에 몰아서 한번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걸어보고 싶은 이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윤건의 걷다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 마음 함께 라디오를 통해 걷고 있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좀 걸으시나요? 꾸준히? 아니면 어쩌다 한 번? 주로 언제 또 어떻게 걸으세요? 저는 요즘에 산책하는 거, 이 걷는 거에 조금 재미가 들려서요. 어제도 꽤 많이 걸었어요. 어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2만 보가 넘게 걸었더라고요. 이 10km가 훌쩍 넘는 그런 거리를 걸었는데요. 이 걷기 하는 것, 아주 좋은 취미이기도 하고 운동도 되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는 주에 150분은 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대요. 그런데 숨이 찰 만큼 내가 약간 헉헉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걸으면 그 절반인 한 75분 정도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게 조건이 하나가 있대요. 바로 속도를 바꿔가면서 걸어야 하는데요. 빠르게 3분 그리고 천천히 3분 이렇게 번갈아서 3분씩 걸으면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빠른 3분 어느 정도 빠르냐. 내가 이 숨이 차가지고 노래 부르기는 힘들다. 헉헉 이렇게 숨이 차올라. 하지만 짧은 대화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혹시 주중에 시간 내기 어려우셨다면 이 돌아오는 주말에 한 75분만 3분씩 속도 바꿔 걷기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걷기가 지루할 때는 우리가 손에 묵주 들고 이렇게 묵주기도 하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우리 신신우신 너튜브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가 있잖아요. 슬쩍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라디오 빵집 아주 가을 날씨 시원하면서도 뭔가

0: 청명한 그런 날씨인데요. 이 문을 활짝 열면서 오픈 시간에 맞춰주신 우리 손님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실비아님 모셨는데요. 몰아서 운동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신신우 씨는 몰아보기는 곤란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실비아님 어서 오세요. 윤진님께서 와, 신부님 2만보 최고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 저희 해피랑 강변 산책길 걸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혼자 걷는 게 지겹다면 누구랑 함께 걸어가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나의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뭐 걷기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같이 걸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 신신우 신과도 함께 걸어보세요. 혜정님께서요. 저는 매일은 아니고요. 가끔씩 걸어요. 어제도 9,000보 이상 걸었어요. 저도 많이 걸을 때는 19,000보 이상 걷기도 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2만보 넘게 걸어보니까 잠이 아주 잘 옵니다. 네, 아주 집에서 꿀잠 잤고요. 근데 발목이 좀 시큰시큰하네요. 여러분 준비운동 철저히 하시고 또 이렇게 무리 안 가는 선에서 기쁜 걷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님께서 창문을 열었는데 이제 뜨거운 바람이 안 부네요. 가을이 오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 오는 길에 날씨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딱 그 온도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봤는데 오늘 이제 기온이 한 27도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이. 와, 27도인데도 이렇게 살만하다니. 30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가을이라고 느끼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도 초반대? 초중반대? 네, 좀 서늘하다. 약간 이런 날씨가 찾아오기를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신우 씨 빵집 가족분들 오늘도 함께 이 라디오 빵집에 오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서 무료 입장 부탁드릴게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7471님께서요. 신부님, 오늘 장염으로 휴무하고요. 집에서 점심으로 먹을 하얀 순두부국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어떡해요 우리 7471님 장염, 아 엄청 고생하는데 그쵸? 오늘 몸 관리 아주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푹 쉬시면서 이렇게 장염 빨리 나으시고 더욱더 기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7471님에게 제가 화살기도 드리겠습니다. 세희님께서 미남 용디 신부님과 오늘 손잡고 걸어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 손은 아무나 잡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손에 다한증이 좀 있어가지고 이 악수를 하거나 손을 잡으면 땀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손을 좀 잘 안 내주는 편이기도 하는데, 네 농담 반 해가지고 한번 농담해봤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2037님께서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가을한 이 9월의 첫 불금이네요. 무더웠던 날을 뒤로 한 채 우리 또 낭만을 저절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가을의 어느 날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날씨가 정말 우리를 자꾸 밖으로 불러요. 저도 원래 집돌이거든요.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걷고 싶기도 하고 뭔가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싶기도 하고, 이 가을의 낭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즐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내일 또 서울에서는 불꽃축제 있고요. 또 주일에는 이렇게 마라톤 대회도 몇 가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 오는 길에 그래서 이제 교통통제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주말과 주일에 정말 활동하시면서 이 다가오는 가을을 잘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놀러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주말과 주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바로 성지순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인데요.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성인들을 만나고 성지의 의미를 찾으면서 걸어보는 성지순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죠. 오늘은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떠나는데요. 9월이 또 순교자 성월 아니겠습니까? 이 순교자 성월에 성지순례라니 아주 찰떡같은 시간인데요. 이 9월의 동행, 이 순교자 여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순교자 성월 맞이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이 가을과 같은 날씨 잘 즐기시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의 괜찮아.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원한 날씨 잘 즐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함께 보내주세요.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선곡으로 오늘 하루 또 기쁘게 채워주세요.

드릴게요. 1500님께서 문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1500님 빵집 단골 손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문자랑 이렇게 사연 보내주세요. 7278님께서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기분이 참 오늘 좋은 날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7278님 문자 잠깐 보다가, 아니 분명 이 기온 조금 떨어진 건데 사람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나? 정말 우리 인간은 약하구나. 예전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34도였다가 30도로 떨어졌는데 어 시원하다. 시원한 날씨가 아닌데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30도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와 기분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적응의 동물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잘 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 7278님 오늘 기분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3122님 오셨는데요. 프란치스코 신부님 운전 중에 잠시 멈추고 쉬다가 라디오 듣고 있는데 빵집 처음 방문합니다. 아이고 재밌네요. 앞으로 궁금해서 또 방문할 듯합니다. 부산의 마리아입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아, 우리 부산에서 오신 마리아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아, 우리 빵집 첫 방문, 우리 새싹 가족분이신데 너무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들려주세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시 15분부터 2시까지 이 시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빵집 문 이렇게 수줍게 또는 활기차게 활짝 열고 들어오셔서 저 왔어요 라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손 이렇게 붙잡고 함께 걸어보고 싶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라디오 빵집과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제 손 말고 라디오와 손잡고 한번 허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제주소년과 요조가 함께 전합니다. 손잡고 허밍.

0: 제주 소년과 요조가 함께 부른 손잡고 허밍,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들 함께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정말 신나고 설레게 되는데요. 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신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지금 시간 12시 43분 0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정말 날씨도 좋은데 주말과 주중 딱 사이에 껴있는 금요일이죠. 오늘의 문제 그렇다면 숫자 8과 9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려볼까요? 8이면 8월 뭔가 여름, 9면 이제 9월 가을. 그래서 약간 여름과 가을 사이? 힌트를 너무 드렸나 제가? 정답보다 여러분의 센스 넘치는 재치 있는 오답이 더 기다려지는 이 시간인데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숫자 8과 9 사이에 뭐가 있을지 함께 보내주세요.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신신우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꽂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시원하고 아름다운 계절 9월, 우리 9월의 라디오 책방,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을 위해서 북토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월의 주제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책방지기 정지우 작가님의 신간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서 정지우 작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고요. 이곳 가톨릭 평화방송 구충 평화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북토크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참여 신청은 우리 신신우신 인스타그램 프로필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숫자 8과 9 사이에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 던지고 있는데요. 여름과 가을 사이 약간 환절기가 있나? 저는 약간 비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8과 9 사이 저의 80kg대와 90kg대 사이에 있는 다이어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재치 있는 정답 기다리면서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팡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정답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Earth, Wind, Fire의 September.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숫자 8과 9 사이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또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8과 9 숫자를 떠오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8살과 9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약간 새해와 떡국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8강에서 9강을 넘어가려면 강화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8과 9 사이에 무엇이 있을지 네 정답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숙님께서요. 신부님 넌센스는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넌센스 사실 쉬운데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추셔서 오늘 한번 꼬아봤습니다. 네,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네. 김재님께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는 거라니 혹시 환절기가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환절기 되면 또 제 비염이 걱정이네요. 여름과 가을 사이 환절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8783님께서 8과 9 사이 여름과 가을 사이면 성지순례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 8783님께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그러네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성지순례가 있죠. 2025님께서 참예수님 8과 9 사이에는 과 그리고 쳐서 하지만 내일모레 70인 제가 보내는 답은요 늘 신신우신 있죠. 정답은 사랑 같아요 라고 보냈는데 와 우리 2025님께도 선물 쏘겠습니다. 4362님께서 8과 9 사이에 한글 과가 있네요. 아이랑 산책 갈 때마다 가끔씩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0201님께서도 8과 9 사이에는 과가 있어요. 또 여름과 가을 사이에도 과가 있고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정답 사실 엄청 쉬웠죠. 오늘의 만만한 퀴즈 숫자 8과 9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네, 과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정답과 재치 있는 오답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요. 오늘자 신신우신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요 신신우 신 금요일 2부 빵집 성지순례 떠날 예정입니다. 9월 순교자 성호를 함께 떠나는 성지. 오늘은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떠나니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로 건너 오세요. 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1부 끝곡으로요. 빅뱅의 꽃길 함께 들으실 텐데요. 스튜디오 밖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북적북적하고 있습니다.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파울!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 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호 씨의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 저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규현의 광화문에서 듣고 왔는데요. 아, 오늘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딱 있어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걷는데 빠져가지고 정말 이곳저곳을 걷고 있거든요. 어제는 좀 많이 걸었고요. 그저께도 한 10km 넘게 서울 시내를 좀 걸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제 방송국 퇴근하고 이제 아무 방향이나 그냥 생각 없이 걸었어요. 정처 없이 걸었는데 제가 어느새 광화문 쪽으로 걷고 있더라고요. 이제 또 서울의 길이 사람도 많고 뭐 차도 많고 신호도 걸리고 그냥 무작정 걷자 하고 터덜터덜 걷다가 너무 힘들어 잠깐 멈춰야지라고 딱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샥 돌렸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멈춘 곳이 우포동청 터더라고요. 그게 이제 광화문 가는 길에 있거든요. 명동에서. 그 우포동청 터를 보면서 문득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사실은 우리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그러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산책길이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자체는 순례길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내가 광화문에서 이런 또 신앙의 깨달음을 얻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꼭 이 2부 첫 곡으로 광화문에서를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내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늘 주님만을 생각할 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문득 깨닫는 그 한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이 순교자들의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7397님께서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듣고 있어요. 가시밭길 출근하는 기분인데요. 노래는 꽃길이라서 위로는 되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저희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노래로 저희가 이제 꽃길 함께 들었었는데요. 이 출근하는 게 정말 천근만근이죠. 나 일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기가 힘들지? 아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서품성구를 좀 떠오릅니다. 제 서품성구가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는 그런 서품성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청년들이 제 서품성구에다가 한 단어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꽃길에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우리 7379님 출근하시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음에 또 우리가 이 살아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은총이 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님께서 신부님 늦었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요양 중이신 대전교구 최익선 그레고리오 신부님 어제가 영명축일이었어요.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기도로서 모든 신부님들의 영육간에 건강을 빌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어제 그레고리오 축일 맞으신 대전교구 최익선 그레고리오 신부님 우리 또 신자분들께서 축하드린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신부님들 또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주님의 은총 많이 받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요. 아, 이 날씨 좋은 금요일 우리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보면 너무 좋겠죠. 함께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성순남 베드로 작가와 함께 지금 바로 성지순례 떠나볼게요.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역 K성지순례.
0: 맛있는
2: 빵지순례.
0: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우리 라디오 빵집의 모두 모두 집합. 깃발 대신 빵 들고 함께 떠나는 빵집역 성지순례. 우리 오늘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9월이 됐습니다.
1: 네,
0: 순교자 성월이죠.
1: 맞습니다.
0: 약간 한창 바빠질 시기 아닌가요?
1: 네, 한참 바빠갖고 약간 외주 촬영권들이 좀 많이 있어요.
0: 네네네.
1: 그런데 또 제 본질은 성지순례하는 남자니까 성지순례 그리고 또 관련된 영상들 만드는 데 또 치중하고 있고요.
0: 네. 9월이 참 뭐 날씨로도 그렇고 어떤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성지순례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아마 밖에 나가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날씨가 풀렸구나.
0: 네.
1: 정말 걷기 좋은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첫 곡 소개해드리면서 저처럼 그냥 일상을 걷다가 어? 여기 성지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약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1: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성지를 이야기하고 나면은 다들 그렇게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0: 네, 우리가 정말 일상을 많이 바쁘게 보내고 있죠. 그렇게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이건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를 좀 짚고 가시나요?
1: 네, 저는 사실 바쁠수록 자기 본질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본질이 뭐고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바쁘고 좀 정신없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근본을 찾게 된다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 좀 뭐랄까 사명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0: 나의 근본, 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1: 네.
0: 나는 어떤 사람인가?
1: 네, 맞습니다.
0: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 잡고 간다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느님께서 성순남 베드로 작가님 반갑습니다. 중후한 목소리 멋져요. 라고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저도 약간 중후하게 한번 가볼까요? 윤미숙님께서 한영애님 날씨는 더운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참 이쁘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날씨가 조금은 이제 기온이 내려갔는데 바람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요새.
1: 네, 맞아요. 아직 덥기는 한데
0: 네.
1: 아무래도 좀 그늘에 있으면은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0: 요새 이제 어플 중에 그늘길 찾아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1: 그런 어플이요?
0: 네네. 그래서 네. 성지순례 하실 때 내가 만약에 혼자서 걸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또 그 그늘길 어플을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여름의 성지순례와 가을의 성지순례가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사실 여름의 성지순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자세히 못 봐요.
0: 네.
1: 그러니까 더위

0: 지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근데 가을은 가만히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라서 그 점이 제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약간 눈도 즐겁고 맞아요. 몸도 편하고 네. 그에서 더 성지순례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 여름에 성지순례는 저는 이제 딱 하면 도보 성지순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럼 약간 순교자들의 마음으로 걸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0: 맞습니다. 청춘 이런 네, 느낌. 네.
1: 가을에 성지순례는 뭐랄까 아 여기에 있었구나. 네. 여기 계셨군요. 이런 마음으로 걸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지순례를 좀 떠나게 되는 그런 가구, 소감,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0: 네. 오늘 성지순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순례 팁을 좀 많이 드리려고
1: 합니다. 네.
0: 네.
1: 9월에 또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성지순례. 네. 9월 저희가 이제 순교자 성월 맞이해서 과연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밥상이 잘 차려질수록 뭘 먹을지가 고민이잖아요.
0: 맞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아요.
1: 네, 어디로 좀 떠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일단 9월이고
1: 네.
0: 오늘 서울로 떠납니다.
1: 서울.
0: 네.
1: 야, 약간 힌트를 하나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1: 네.
0: 순교자 성월이고 순교자 현양위원회 이게 힌트가 될까요?
1: 오!
0: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인데요.
1: 오, 아주 중요한 힌트인데요. 순교자 현양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나왔어요.
0: 네.
1: 사실 이미 이곳을 딱 듣자마자 아, 신부님, 저 알아요. 저 매년 관계된 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순교자 현양위원회와 관련된 서울의 성지순례, 특별히 순교자 성월에 딱 맞는 순례 어디로 떠나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1: 하나 한번 더 줘보시겠어요?
0: 네, 이게 또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라고 힌트를 지금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1: 와,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교황청에서 인정해준 순례지
0: 네.
1: 어디로 떠날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순교자 성월 맞이해서 순교자 현황위원회에서 들리는 이벤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0: 네.
1: 어떤 이벤트인가요?
0: 네. 그 아예 그 힌트랑 완전히 관련된 이벤트를 지금 해드려야 하나?
1: 아, 제가 그러면 네. 한번 해볼까요? 이 9월의 동행 순례자 여권 세트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통해서 추첨으로 세 분께 이 순례자 여권 세트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함께 떠나볼 순례지 정확히 어딜지 어떤 순례일지 맞춰주시고 선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례지 맞춰주시는 동안 힌트송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힌트송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0: 네, 힌트송이 좀 결정적입니다. 이것도.
1: 네.
0: 네,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동행 네. 함께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0: 최성수의 동행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함께 떠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1: 네,
0: 드네요. 네.
1: 맞습니다.
0: 우리 마리아님께서요. 베드로 형제님 안녕하세요. 김경아 마리아입니다. 신신우신에서 자주 뵈서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1: 아유,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네. 김지혜님께서 혹시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아닐까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이거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겠는데요?
0: 약간 부분 정답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7278님께서 중림동 서울역 근처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떠나야 성지 약간 서울역 근처 중림동 약현 여기도 약간
1: 네,
0: 비슷한
1: 그쪽도
0: 느낌인 것
1: 네, 이다
0: 같아요.
1: 부분 정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0: 네.
1: 있어요. 네.
0: 5315님께서 새남터 술래지요라고 또
1: 네.
0: 보내주셨어요. 꽃비띠리 비라기님께서 혹시 9월의 동행이라고 보내셨는데 뭔가 정확한 명칭이 나온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정답입니다. 야. 오늘 신신우 씨, 이 성지 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맛있는 빵지 순례 떠나볼 예정인데요. 오늘 K 성지 순례 어디로 떠난지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순교자 성호를 맞이해서 순교자 현양위원회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9월의 동행, 서울순례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0: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함께 떠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여러분, 깃발 대신 빵 들고 떠날 준비 되셨나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출발!
0: 출발! 자, 오늘 성순남과 함께 떠나는 K 성지순례, 순교자 성월, 순교자 현양위원회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9월의 동행, 천주교 서울순례길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성지순례 오늘 좀 출발하기 전에 이 순교자 성월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순교자 성월, 약간 어떤 성월일까요?
1: 네, 그 한국 천주교회가 이 교회의 기초를 그렇게 닦은 순교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공경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0: 네. 이 신자분들께서 가끔씩, 신부님, 성월은 외국이랑 전 세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성월이 나라마다 고유 성월이 있고요. 뭐 개수에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또이 피와 땀으로 또 이루어진 이 가톨릭의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순교자 성월 한국 고유의 성월이고요. 한국만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순교자 성월을 지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제 외국의 나라들은요. 뭐 순환 십자가 성월 막 이런 성월도 있고요. 아니면 천사 성월 이런 성월도 있고 부활이나 뭐 성체 성월도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성월들은 없잖아요.
1: 네, 그렇죠.
0: 마찬가지로 약간 지역 교회에 따라 함께 또 보내고 있는 거고요. 아, 순교자 성월은 한국만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1: 네.
0: 이 우리나라의 특별한 성월 보내면서 정말 이 순교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이 어떤 곳인가요?
1: 네, 이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그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널리 알리고, 그러니까 현양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성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교내에 있는 그 교구에 있는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0: 네네네.
1: 네, 그렇게 됩니다.
0: 우리 교구 공식 기관, 공식
1: 네.
0: 기구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순교자 현양위원회 이번에 9월의 동행 이벤트를 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세 분께 이 여권 세트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선물인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 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순례자 여권 세트라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래갖고 한 8월 중순부터 판매를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그 인터넷상으로는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뭐 일부
0: 벌써요?
1: 성지와
0: 네.
1: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네 지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세트 보면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영상으로 좀 표현이 안 돼. 그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좀 보실 텐데
0: 네.
1: 이 재질이 굉장히 좋고 네.
0: 오.
1: 사실 이 색감이 좀더 표현됐으면 좋겠는데
0: 네.
1: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땐더 좋습니다.
0: 네.
1: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일단 제가 들고 있는 건 지금 그 여권 세트의 파우치예요.
0: 네. 제가
1: 네.
0: 한번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여권 세트 파우치 크기가 손바닥 두개 정도의 크기고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라고 되어 있는 약간 청록색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파우치입니다. 네. 이 질감이 우와 이거 비가 와도 안 젖겠다.
1: 이게 작년까지는 네. 원래 작년에도 방수였는데 네. 그 재질이 이렇게 유광 재질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유광 재질로 나왔어요.
0: 오, 너무나도 네. 이제 딱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네. 손으로 그냥 들고 걸어 다니기도 좋은 그런 재질인데요. 지퍼를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0: 네, 지퍼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자,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뭐가 눈에 띄시나요?
1: 네, 가장 먼저 이렇게 손수건이 나옵니다.
0: 오.
1: 이것도 매년 이제 디자인하고 네. 색상이 변하는데요.
0: 네.
1: 근데 올해는 이렇게 아주 밝은 노란 색상이네요.
0: 네, 약간 개나리색 예쁜 손수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성순남 형제님도 지금 메고 계시고 저도 메고 있는데요. 와, 약간 버터 옐로우 색깔이라고
1: 네,
0: 합니다.
1: 이게 또 전문용으로 버터 옐로우 색, 네. 색상이고 그리고 실제로 순례를 해보시면 요거를 메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갖고 순례를 하시다가 아 저거 메고 계시다 하면은 같이 순례길을 걷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0: 목에다 매도 좋고요. 우리 네. 성순남 작가처럼 손에다가 손목에다 매도 좋고 제가 지금 앞치마에도 이렇게 메고 있는데요. 오, 너무나도 예뻐요. 네, 이렇게 이 버터 옐로우 색깔의 손수건 함께 있고요. 자, 다음 우리 또 순례자의 표식을 나타내는 손수건 다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1: 어머니. 사실 이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네, 와펜입니다.
0: 오.
1: 매년 디자인이 다른데 올해 굉장히 그 예쁘게 나왔어요.
0: 네.
1: 매년 예뻤는데 그래서 요 와펜 디자인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지금 제 앞치마에도 이렇게 와펜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도 수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이것도 네. 이렇게 딱 끼워놓으면 내가 26년도에도 순례자 세트를 네. 함께 했구나라고 느껴볼 수 있어요.
1: 연도별로 해갖고 쭉 가방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0: 네.
1: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죠.
0: 네.
1: 네. 이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네
0: 순례자
1: 실제로
0: 여권.
1: 순례자 여권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어디 장소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순례자 여권과
0: 스태프를 찍을 수 있고 뒤에 보면 이 코스 지도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정말 이 우리 가이드북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증거를 남길 수도 있고
1: 네.
0: 나의 어떤 기록을 또 함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순례자 여권인데요. 이 또 아시아 유일 국제 인증 이렇게 또 여러 순례지 교황청 인증 순례지들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권 세트 함께 있습니다.
1: 네, 네 이게 사실 교황청에서 그 승인한 순례지가 별로 없어요.
0: 오.
1: 네, 이제 산티아고랑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오,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우리가 또 멀리 산티아고 내가 순례길 못 걸어요 하시는 분들 교황청에서 인정한 순례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1: 네,
0: 이
1: 맞습니다.
0: 동행 순례자 여권을 통하면 그 순례지들 아주 편하게 또 가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1: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은 순례길 지향 카드가 있어요.
0: 와.
1: 갖고 요 지향을 담아갖고
0: 네.
1: 적어갖고 사실 그 이미 지나갔는데 그 이 순례 그 순교자 성호를 여는 미사가 있고
0: 네.
1: 닫는 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닫는 미사 때 아까 그 보셨던 여권 세트에 스탬프를 찍고 그리고 또 이 지향 카드를 가지고 닫는 미사에
0: 네.
1: 제출을 하시면은
0: 네.
1: 거기 축복장을 주세요.
0: 오.
1: 네.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 행사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안에 보면은 책자가 안에 들어 있는데 이 책자는 각 그 성지들 코스도 나와 있고 각 성지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0: 네. 이 순례자 서울 순례길 이제 설명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에
1: 네.
0: 지도도 있고요. 각 포인트별 사진들도 담겨 있고요. 그 장소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들어 있는데요. 어머 신부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 또 가이드북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렇게 그 순례지에 가서 함께 또 기도하고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례자 여권 세트 올해도 아주 알차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권 세트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터 옐로우 약간 이 손수건 너무 예쁜데요. 올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 재질도 너무 시원한 재질이고
1: 네 맞아요.
0: 약간 이렇게 땀 닦기도 좋고 아 전 좀 뭐랄까 아까워서 못 쓸 것 같다. 보관해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네, 그런 손수건이 담겨있네요.
1: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은 색상입니다.
0: 맞습니다. 약간 우리 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흔들어도 잘 보일 것 같은 그런 색깔이네요. 우리 1028님께서 평화랩입니다. 오늘 두돌된 아이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고 싶습니다. 이 첫 순례를 여권 세트와 함께 간다면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046님께서요. 어머나 순례자 여권 안 그래도 이번에 걸어보리라 다짐하면서 여권 구매를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온라인에서 이미 네, 네. 다 판매가 되었고요. 여권 꼭 갖고 싶습니다. 일상에 지친 제가 여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며 성지순례 걷고 싶어요. 받게 되면 꼭 완주해서 인증샷 남길게요. 약속하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이제 이 순례자 여권 세트를 작년에 기억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게 제가 작년까지 옥수동 분당에 있었는데
1: 네.
0: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1: 네.
0: 그래서 그곳 성지에서 이 순례 세트를 하나씩 구매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또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순례자 세트와 함께 또 순례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1: 저는 사실 이 순례를 순교자 현장위원회랑 함께 제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걸으면서 촬영한 적도 있고 실제로 걸으면서 걷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많이 했던 기억도 납니다.
0: 네,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 세트를 통해서 순례를 한다면 그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순례를 알고 갈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1: 네.
0: 거. 그리고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다. 내가 분명 저 사람은 모르지만 아, 이 사람과 내가 이 순례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의미까지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인가요?
1: 그런가 본데요.
0: 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이 삶이 나 혼자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지켜간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지는 못하지만 형제 자매라는 이 형제 안에서 이 순례의 길 여정을 함께 떠난다라는 걸 잘 담을 수 있어서 9월의 동행 이 애자가 또 사랑했자죠.
1: 네 맞아요.
0: 네네. 9월의 이 사랑을 담은 동행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620님께서 저도 순례자 여권 세트 받고 싶어요.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운서동 성당 유선연부 친구들과 성지순례 가야겠네요. 라고 우리 마르첼라님께서 보내셨고요. 우리 정호 작가님 등장하셨습니다. 3년째 도전하는데 올해는 꼭 완주할 겁니다. 꼭이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꼭 한번 완주해보시죠. 아주 좋은 도전입니다. 8480님께서 작년에 항암 마치고 치료가 잘 돼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열심히 걷기 운동하면서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받고 싶어요. 이 순례자 여권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우리 8480님 또 건강 챙기시면서
1: 네.
0: 성지 순례까지 이렇게 또 하시네요. 우리 9168님도 오셨는데요. 가을 날씨 성지 순례가 딱이죠. 이은실 로사리아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약간 이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1: 그러네요.
0: 4818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제일 긴 거 또 말씀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방송 듣다가 문자 보냅니다. 서울 순례자길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일에 치여 소홀해진 제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초 4학년 5학년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0: 너무나도 좋은데요.
1: 네.
0: 우리가 이 순례자 세트 9월의 동행 순례자 여권을 들고 성지 순례 떠나야겠죠. 7278님께서도 참미예수님 이제 순례길 할 계절이 있네요. 우리 교우들은 축복이에요. 순례를 한다는 게요. 같이 걸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받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1: 네, 너무 많으시네요.
0: 우리 또 노래 듣는 동안 순례자 여권 세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함께 듣고 오실게요.

신나는 마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오늘 반응 폭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7026님께서 찬미수님 올해 가족여행을 못 갔는데요.

0: 네,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완판 되었고요. 순례자유권 받으실 분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해주세요. 8480님, 3620님, 2569님, 9168님, 7016님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8480님, 또 3620, 2569, 9168, 7016님께서는요 지금 바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요 배송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20님께서 야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정말 이 순례자 여권 세트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1: 네, 정말 네. 폭발적입니다.
0: 네. 순례를 바로 떠나실 수 있도록 우리 순교자 현양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발송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다섯 분 이렇게 문자로 주소 또 성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순례자 여권 세트도 완판했으니까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여권을 잠깐 살펴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문구를 하나 봤어요. 순례자 여권 세트 구입비 전액은 이웃사랑 실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쓰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또 기부가 되는 그런 여권 세트인가 봐요.
1: 네, 이게 매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하실 때 지금 이게 사실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네네. 보통 만 원 이상으로 내고 보통 구입을 하시는데 네. 이 금액이 전부 다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야, 쓰이고 있어요.
0: 수익금 기부.
1: 네,
0: 야,
1: 맞습니다.
0: 의미까지 좋네요.
1: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원가 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네네. 전액 다 기부가 되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지금 더 이상 그 오프라인으로는 아마 몇 군데 더 있을 거예요. 네네. 성지에 있을 수 있는데 내년이나 이럴 때도 꼭 참여하셔갖고 기부에 함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걷고 기부하고 이런 이벤트입니다.
0: 네, 우리 현양이 가족분들 어떻게 좀 이렇게 굶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올해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르키나파소 청년들에게 내년 WID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1: 아, 네.
0: 와, 이 정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청년들이 이 한국에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 청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너무나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사실은 이런 기회 또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 또 순교자 현양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순례 여정 그냥 나는 걷고 도장 찍고 뭐 축복장 받고 이런 여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이 걸음이 또 다른 이들의 순례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랑이 연결되는 네. 네, 그런 순례가 되겠습니다.
0: 동행이 우리끼리의 동행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동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신부님 저 여권 어떻게 구해요 하시는 분들 우리 또 이 성지들에 남아있는 수량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서울교구 내에 있는 성지들 이렇게 찾아가셔서 혹시 여권 세트 남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월의 동행 어떤 코스로 떠나면 좋을지 우리 성순남 작가님의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일단 오늘 시간 안에 지금 다 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인데 3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0: 네.
1: 3개의 코스가 있는데 좀 빠르게 전체적인 코스를 한번 훑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0: 네.
1: 일단 1코스는 말씀의 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부분은 명동 대성당에서 시작해서 쭉 넘어가서 가회동 성당에서 끝나는 코스예요.
0: 오.
1: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8.7km 정도 그 정도 코스인데
0: 네.
1: 사실 느낌은 조금 더 길게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신호도 많고 그거 걷다 보면 소요 시간은 좀 더 걸리는데 제가 보통 그 짧게 촬영하면서 걸었을 때는 한 3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중간중간 네. 근데 성지에서 또 머무르는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또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8.7km면 그래도 나들이 할 겸 걷기 딱
1: 좋은
0: 그런 코스네요.
1: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1코스, 2코스, 3코스를 하루씩 쪼개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코스인데
0: 네.
1: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1코스, 2코스를 한 번에 걷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조금 벅차긴 합니다.
0: 그렇죠. 뭐 무릎이 아프시거나
1: 이런
0: 분들은
1: 저는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1코스 2코스를 좀 저는 한 이렇게 10km 걷는 거는 조금 답답해서 네. 저는 그래도 한 도보면 20km 정도 걸어야 되는 게 제 느낌이어서 저는 2코스를 다 걸어봤어요. 네. 붙여갖고. 네. 그런데 붙여서도 가능합니다.

0: 그래갖고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1: 오, 너무 좋아요.
0: 네, 일단 출발할 때 그 명동 대성당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그 우리가 그 건물이 있는 성지나 순례지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없는 곳들이 있어요.
1: 아, 맞아요,
0: 이
1: 맞아요.
0: 보면은 표지석들만 있는 곳들이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보물 집터 여기도 그 하나은행 앞에 보면은 잔디밭에 표지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천주교 창립터라고 이제 수표교 이벽의 집터 여기도 보면은 수표교에 그 또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 또 저쪽 옆으로 가면은 그 저기 전태일 기념관 건물 앞에도 표지석이 있어요.
1: 네네.
0: 우리는 사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1: 맞아요.
0: 서울 시내에서 지나치는데 이 순례를 통해서 거기가 어떤 위치인지도 줄도 알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점들이 몇 군데가 거기에는 거기서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서울대교구 역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1: 스탬프를 네. 합쳐서
0: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명동 대성당 따로 있고 서울대교구 역사관이 또 따로 있어갖고 이렇게 여권 세트를 대충 보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셔갖고 빼놓은 데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꼭 보면은 이미 가시고 나서
1: 네.
0: 나중에 이 도장을 찍으러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야 괜찮은데
1: 네.
0: 이게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그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는 요거를 조금 더 도장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1: 네.
0: 할 수 있습니다.
1: 갔다가 돌아오지 마시고
0: 네.
1: 아 지금 이 도장은 여기서 같이 찍고 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스탬프 꼭 잘 챙기시고 떠나시면 좋다라는 꿀팁 전해주셨어요.
0: 네, 맞아요. 그렇고 또 코스가 보면은 지금 명동대성당, 김보물 집터, 그리고 한국천주교 창립터. 그 다음에 이제 좌포동처 청터.
1: 네.
0: 그러니까 아까 그 우포도청터 얘기했었죠.
1: 네네네.
0: 이제 포도청이 이제 좌우로 나눠져 있으니까 관할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경찰청에 해당되는 그 당시 조선시대. 그렇고 여기 갔다가 이제 종로성지성당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종로성지성당 말씀드리면서 그 건너편에 광장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서이문으로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큰 문이 아니라 옆에 서이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쯤에서 제가 봤을 때 한 점심 식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점심 식사를 한번 하시고
1: 네.
0: 쭉 가시다 보면 이제 광희문 성지가 다음 코스입니다.
1: 네.
0: 다음 코스 있는데 여기 이제 광희문 같은 경우는 서울의 4소문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여기가 예전에는 그 시구문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하신 분들의 그 시체가 나가서 버려지는 거죠.
1: 네.
0: 성 밖으로. 그래갖고 여기 광희문 성지에 갔다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할 때 있으면 그때 해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 동대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네.
0: 갖고 이제 DDP 건물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대문도 지나가고 여기가 사실 전 제일 좋아하는 길인데 낙산 성곽길이 있어요.
1: 맞아요.
0: 네, 여기가 제일 아름다운 길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서울순례길을 걷는 중에 갖고 낙산 성곽길 정상에서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 아, 같이 가면 또 단체 사진 찍기도 좋고.
0: 그렇죠. 거기 또 이제 억새풀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캐대헌에 또 이게 나온 네.
1: 그 부분이군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은 또 새로우실 거예요.
1: 네.
0: 이제 몰랐던 분들은 여기 나왔던 분이구나. 네,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 성곽길이 있고 이 성곽길에 또 여기 정상에 또 정상으로 가는 길에 카페가 또 많아요.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까 점심 먹었으니까 여기서
1: 네, 커피 한잔
0: 커피 한잔 하고 네. 이제 넘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정상에서 성곽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성곽을 빠져나가야 돼요.
1: 네.
0: 성곽 외곽으로 갖고 내려가서 이제 한성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이 나옵니다.
1: 저희 못자리가 또 있죠.
0: 그렇죠.
1: 네.
0: 이제 약간 보면 그 군대로 치면은 군대 자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래갖고 여기는 지금 또 팁이
1: 네.
0: 예전에는 성당 있었지만 지금 성당이 안전 때문에
1: 맞아요.
0: 지금
1: 네. 공사 중이죠.
0: 맞아요.
1: 네.
0: 공사 중이라서 이제는 안에 아마 들어가실 수는 없을 거고 경비실에서 스탬프 도장을 찍고 또 거기서 또 설명을 또 되게 잘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듣고 이제 가회동 성당까지 가시면 돼요. 근데 가시는 길에 또 석정 보름 우물이라고 우물이 있는데
1: 네.
0: 요 우물 같은 경우도 이게 보름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보름마다가 맑아졌다가 또 흐려졌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최초의 외국인 신부인 주문모 신부님이랑 또 우리 최초의 한국인 사제 김대근 신부님도 이불을 성수로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지금 그 보면은 요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이 가회동성당. 네, 여기서 이제 1코스가 끝나게 네. 되는 거죠.
1: 이 총 3가지의 코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일치의 길 세 가지가 코스가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게 1코스 네. 말씀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의 길과 생명의 길, 일치의 길 세 가지 코스니까요. 이 9월이 또 한 달이니까 약간 한 주에 한 코스씩 이렇게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1: 빵지술래 듣고 주일에 가고 빵지술래 듣고 주일에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모든 코스를 다 설명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남은 9월 우리 성순남 작가님이 오시는 2주 뒤에 한번 또 자세한 또 설명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아까 이제 꿀팁으로 미리 포스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하시고 도장을 잘 찍으신 다음에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이 코스를 걷는 꿀팁 또 다른 꿀팁들이 좀 있을까요?
0: 사실 그 여기가 도보로 걷지만 네. 그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신부님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코스마다 조금 지루한 코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대중교통도 중간중간 탔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0: 네. 네. 꼭 이렇게 모두 다 걸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싶어요.
1: 저희가 또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코스만 걷는다라고 하면 뭐 기도할 시간도 없고
0: 맞아요.
1: 뭐 거기 머물 시간도 없고 그냥 빨리 다음 코스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신부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약간 성지에서 머물면서 시간 활용을 잘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이제 대중교통도 타시면서 그 코스에서 기도도 하시고 머물기도 하시고 지향도 담으시고 하면서 정말 성지 순례를 맛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1: 네. 우리 순례자 여권을 통해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이런 꿀팁들을 잘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순례자 여권 이렇게 많이들 또 구매 이미 해주셨지만 성지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순례자 여권 받으신 분 5분 계시는데요. 8480-3620-2569-9168-7026님께서는요. 이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바로 배송해 드릴 테니까요. 꼭 오늘 이 방송 끝나기 전에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순교자 현양이와 함께하는 이 9월의 동행 순례자 여권 소개와 함께 코스 1코스 소개까지 했는데 우리 작가님 또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를 해주시잖아요.
0: 네.
1: 오늘도 관련된 영상이 하나 올라오나요?
0: 네. 오늘도 제가 여기 맞춰갖고 오늘 지금 가해동 성당에서 끝났잖아요.
1: 네네.
0: 가해동 성당의 영상을 어제 제가 올렸습니다.
1: 또 딱 맞는.
0: 네. 네. 이게 또 마침 우리가 전 방송에서 그 명동이랑 그 종로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랑 또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진산성지도 얘기했잖아요.
1: 네네.
0: 이어지는 스토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 성지 순례 떠나기 전에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신신우신 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우리 빵지 순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순남 작가님의 이 채널 성지 순례하는 남자 검색하셔서 영상 및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순교자 현양위원회에서 준비한 이 순례자 여권 함께 참고하시면서 성지 순례 떠나시면 최고의 성지 순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약간 느낌이 홈쇼핑 느낌도 좀 나는데 사실 이렇게 이벤트를 같이 하니까 네. 호응도 좋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방송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성순남 이민호 작가와는 또 다음번 빵지술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신신우신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가 아주 시원하게 잘 흘러갔네요. 주말과 주일에는 생명의 빵 잘 챙겨 드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 우리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아주 스페셜한 손님이 찾아오신다는데요. 여러분들 평화방송 기사를 통해서도 만나보셨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레빗의 목소리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캐팅 에몬스 가구 캐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캐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캐팅 집을 완성할 땐 캐팅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캐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죠?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었잖아요. 유난히 힘들었던 폭염과 무더위에 마음부터 지친 날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피부에 와닿는 선선한 바람 한 줄기에 아, 드디어 여름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이 깊이 들어마신 숨이 저 가슴 끝까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쉬어지는 숨이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만은 아니겠죠.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는 사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잖아요. 가을을 맞이하는 여유로움으로 우리 마음도 지나간 걱정은 한숨으로 내보내고 다가올 새로운 계절은 새로운 큰 숨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작은 감사의 기도로 들숨과 날숨을 내쉬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브리스인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공기가 확 달라졌죠. 올해 여름은 유난히 우리 곁에 오래 머물렀잖아요. 하지만 달라진 공기 사이로, 어깨 위에 내려앉는 바람 사이로 계절은 우리가 재촉하지 않아도 조용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한 그 시간의 강을 잘 인내하며 견뎌온 나에게 토닥토닥 격려와 응원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면 하느님께서도 우리 삶의 모든 답답함을 한순간에 옅다 하고 걷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답답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며 당신께 기댈 때 숨 쉴 수 있는 바람을 조금씩 내보내주시죠. 오늘이 어제보다 좀 더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어제보다 좀 더 깊어진 숨을 쉴 수 있다면,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괜찮아 하고 말할 수 있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면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결 선선해진 바람에 좀 더 가볍게 숨이 쉬어지신다면 내 곁에 계신 나의 주님도 한 번 더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센스를 느껴볼게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하는 유쾌한 시간,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우리 교구가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시기를 살아가는 것도 2년째인데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성경과 전례 자료들을 손끝으로 읽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 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연합회가 주교회의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 단말기용 전례 소프트웨어 땡땡땡땡을 출시한 건데요. 이 전례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신로고스, 2번 힘로고스, 3번 꿀로고스.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에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가을을 맞아 가기 좋은 네이처파크 초대권 2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비트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국제 오페라 축제를 맞아 오페라 티켓 두 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개 작품이에요. 먼저 투란도트,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요. 어린이 오페라라서 만 5세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또 국립오페라단 초청오페라 마술피리,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양촌리 러브스캔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폐막작인 오페라 미인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1인당 티켓 2장 드리고요. 한 작품당 총 2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원하시는 작품 알려주세요. 자,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땡땡땡땡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가뜩 중창단 로고스 찬가 듣고 올게요.

갓등 중창단 로고스 찬가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신로고스였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 새롭다는 뜻의 한자, 신자를 붙여 만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 단말기용 전래 소프트웨어인데요. 지난 2008년에 이미 로고스를 개발했지만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안드로이드 기반의 새로운 전래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아, 대건 안드레아님 1번 잘 맞춰주셨고요. 엘리사베님도 1번이에요 하셨고, 윤세호님은 1번, 2번, 3번 다 던져주셨네요. 이 중에 정답 맞아라 하고 1번 맞고요. 1672님 1번이요. 신로거스. 4024님도 1번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은 추첨을 통해 방송 후에 연락드리고요. 오늘 네이처파크 티켓 받아가실 5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582님 공원 식수대에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신고했을. 아, 잘하셨을. 맞아요. 이게 좀 고장날 때가 한 번씩 있던데 다 누군가 신고하겠지, 아니면 관리 측에서 알고 있겠지 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면 물 계속 흘러나오겠죠. 너무너무 잘하셨을. 0272님 금요일이니까 그냥 신나고 오스. 신남이 전해집니다. 맞아요. 이렇게 신나게 금요일이니까 힘내겠스. 저도. 3172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이땡 로고스. 아, 한참 또 이런 메이커 로고 좋아할 나이죠. 저도 한 중학생 때쯤에 꼭 이 브랜드의 발음막이어야 돼 하면서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로고스. 아, 오늘 차담 선물은요, 우리 신나고 오스 해주신 0272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선선해진 이 날씨를 맞아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뎌온 나에게 전하는 한마디 나눠주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임재범, 내가 견뎌온 날들.

차 한잔하면서 우리 수다 떨어요. 뜨거운 여름을 견뎌온 나에게 전하는 한마디. 대건 안드레아님, 어제 청년 성서 창세기 그룹 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3개월 동안 부족한 봉사들을 잘 따라와준 우리 그룹원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또 이렇게 여름 중에 진행이 됐군요. 처음에 봉사자로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새 아예 이 창세기 연수를 마치셨군요. 대건 안드레아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더운데도 이렇게 모인 청년들도 대단하네요. 엘리사벳님, 뜨거웠던 이 여름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에어컨이라도 있었죠. 텃밭 채소들 너무 고생했어요. 아, 맞네요, 맞네요. 이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받고 있어야 하는 채소들. 참 그 더위를 견뎌내는 것 보면 또 대단하지 않아요? 더 예뻐해주고 싶고 또 그 정성스럽게 물 주면서 관리하신 엘리사벳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2761님, 나야 여름 잘 버텼다. 그리고 퇴근 후 나와 함께 해준 맥주야 고맙다. 아우, 뭐 여름 잘 나셨네요. 아, 집에 와서 시원하게 한잔하는 그 뜯는 그 맥주 캔, 그걸로 여름을 버티고 하는 거겠죠? 고맙다 맥주야. 5018님, 에어컨과 함께한 여름, 이제 전기요금만 이겨내면 됩니다. 아, 아직 이겨낼 게 하나 더 남았네요. 그쵸? 우리 지난 8월에 이용한 전기요금이 지금 9월에 청구가 되는 그것까지 지나야지 진정한 여름 졸업이다. 현실이 와닿네요. 7005님, 내 앞머리 매일 떡지느라 고생했다. 아, 맞아요.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땀이 나니까 자꾸 떡지고, 분명히 나는 머리 감았는데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그 고통들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뽀송뽀송하게 이 뽕이 잘 살아있는 앞머리로 하루하루 지내시길요. 그 밖에도 율리안나님, 날씨가 시원해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엘리사벳님도 시원한 바람 가을이 오고 있나 봐요. 신나는 금요일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날씨가 이렇게 시원해졌으니까 더 산뜻한 마음으로 행복찻집 더 많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차담 선물 앞머리 이야기 해주신 7005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 2, 3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찻집 금요일엔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가톨릭 생활성가협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 아네스의 행복찻집과 이분들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팍스. 우리 백경빈 율리아 자매님과 김민서 안토니오 형제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유, 팍스 뭐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도 보고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도 오늘은 또 율리아 자매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네. 새롭기도 하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제가 7월에 대구대교구 젊은이 사목 대리구에서 네.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짤츠부르크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우리 모두 주보 바로 센터에서 왔죠.
1: 우리 율리아 우연히. 네. 네,
0: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좋으셨겠어요. 어떻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1: 제가 이런 교구 프로그램을 진짜 꼭 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딱 필이 오더라고요.
0: 필이 왔어요.
1: 그 짤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뭐 독일 사실 시간 내서 가기 힘들잖아요. 네, 특히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네. 아 진짜 꼭 가라, 시간 비어서 꼭 가라 하셨고 또 짤츠부르크에 지금 이동재 아퀴나스 신부님이 네. 계세요. 저희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또 그러면 간 김에 또 뵈면 좋겠다 등등 나의 신앙심도 좀 길러보자 네. 많은 다짐 끝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0: 요즘 팍스가 뭐 이탈리아도 다녀오시고 짤츠부르크도 다녀오시고 아주 국제적으로 가고 있네요.
1: 그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랑 저도 너도 가? 선생님 너 가요?
0: 얼마나 더 풍성해지시려고. 저희도 그 짤츠부르크 이야기하면서 뭐 홈스테이 얘기하는데 그 사진에도 갑자기 율리아 자매님이 떡 나오시는
1: 네,
0: 거예요.
1: 네, 월요일에 잠시 출연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반가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고요. 또 부럽기도
1: 네.
0: 합니다.
1: 네.
0: 잘 다녀오셨고요. 우리 안토니오 형제님은 2주 연속으로 나오시니까 지금 약간 고정 코너지기가 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약간 이제 안방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0: 일단 좋은 것 같아요.
2: 마음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도 편한 연주 기대할게요.
2: 네.
0: 그 어떻게 이대로 매주 갈까요?
1: 좋은데요?
2: 저는 뭐 매일도 가능합니다.
0: 정말이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제 매주 모실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팍스와 함께라면 언제라도 좋은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1: 오늘은 제주도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동안 가톨릭 청소년 음악센터 주최인 뮤직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이게 매년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고 네. 이번이 4회째였습니다. 그래서 뭐 악기 좀 봐줄 수 있고 노래 봐줄 수 있는 팍스 안에 몇 분이 이렇게 가서
0: 네.
1: 아이들을 봐줬는데 거기서 학생들은 이제 밴드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대략 한 12팀 정도 참여를. 네. 근데 이 학생들이 그 본당에서 미사 반주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0: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1: 네,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이 이 페스티벌을 준비해 주셔서 네. 그 아이들이 열심히 자신의 무대를 펼친 그곳에 다녀와서 주제를 제주도로
0: 아, 또 그런 시간이 있었군요.
1: 네.
0: 그냥 뭐 공연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팍스가 도와준 거죠?
1: 저희는 공연을 한 게 아니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아이들이 준비 다 했죠. 저희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0: 무려 팍스의 코칭을 받았는데
1: 아닙니다. 거기 또 저희 말고도 봉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악기 다 다룰 줄 아시고.
0: 네. 그래도 이 팍스의 코칭을 받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해냈을지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우리 대건 안드레아님은 또 제주도민으로서 오셨었군요. 몰랐어요 하고 네. 좀 아쉬워하셨고요. 그래도 오늘 그 지난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노래 불러주실 텐데요. 그 첫 곡 어떤 곡인가요?
1: 첫 번째 곡은 유다빈 밴드의 러브송 준비했고 그때 페스티벌에 많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많은 곡들을 준비했지만 그 중에서 서문성당에서 준비한 곡입니다.
0: 서문성당?
1: 네. 네. 네,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해봤는데요.
0: 네.
1: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사랑과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느꼈고요.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좀 더 전하고자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0: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좀 더 또 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또 그런 후배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전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 주고 싶은 사랑 생각하면서 러브송 첫 곡으로 들어볼게요.

0: 그리고 우리 팍스곡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우리 자매님 목소리와 또 안토니 형제님 기타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었어요. 가사도 좋고. 우리 윤세호님이 와 귀요강합니다 하시고는 아주 환상적인 라이브네요. 기타 선율도 좋고 또 가창력도 상큼해요 라고 모방톡이랑 여기저기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하셔서 그런지 잠깐 카메라 보고 세호님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셨어요. 아이고, 해주세요. 아이고, 팬이 되신 것 같은데.
1: 자 함께 할까요?
2: 아 혼자.
1: 아 같이 해야죠. 하나 둘 셋.
2: 뭐 멘트가 뭐예요?
0: 세호님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1: 하나 둘 셋. 세호님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파이팅.
0: 아, 세훈이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만큼 이렇게 두 분 연주에 반하신 것 같고요. 아, 네, 또 대건안드레아님은 아이들이 부른 버전은 깜찍했다며 네. 또 율리아님 목소리는 깜찍 플러스 시원함까지 있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또 선생님은 뭐가 다르겠죠. 또 조쌤님도 역시 명불허전 너무 좋네요 하고 아, 첫 곡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첫 곡 러브송이었는데요. 근데 원곡자인 유다빈 밴드 저는 네.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밴드인가요?
1: 대표곡으로는 좋지 아니한가 라는 곡이 아니한가? 있고요. 유다빈 밴드는 혼성 5인조 인디 록 밴드입니다. 네.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인 그 유다빈 밴드의 유다빈 본이 네네. 분이 싱어송라이터이자 그 보컬이시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네. 호원대 동문 밴드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전 처음 듣는데 아, 확실히 이런 또 음악가들을 많이 아시네요. 아. 근데 가사가 나름 성가 같아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기에 네. 우리의 밤은 영원할 거야. 그러니 울지 마. 또 우리 사랑은 빛이 있기에 네. 나의 아침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나아가. 이런 위로가 되는 노랫말이던데 노래하면서는 어떠셨어요?
1: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는 순간도 있고 그리고 이 곡을 불렀던 그 친구들이 본당 미사를 사실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0: 그렇죠.

0: 네,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긴 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아, 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생각해 주셨네요.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연주자들한테도 늘 궁금한 건데 이렇게 왜 연주하면서 좀 더 감정이 실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주로 멜로디에 따라가세요? 아니면 이런 뭐 사랑은 절대 지지 않기에 이런 가사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시나요?
2: 그것도 연주자분들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보통 가사에 좀 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노래를 가사를? 그냥 들을 때도 저는 멜로디보다는 조금 더 가사에 좀 더 집중해서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1: 그렇군요. 네. 보통 멜로디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가사를.
2: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시너지가 났나 봐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근데 이 노래를 우리 제주 뮤직 페스티벌에서 아이들이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서문성당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러브송은 어땠어요?
0: 뭐 말하지 않아도 풋풋한 풋풋하죠. 그 자체로 네 풋풋했고 사실 뭐 저희가 디테일하게 봐주러 갔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무대를 보면서 처음에는 얘들아 발성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학생들이 점점 갈수록 그 자기만의 끼로 그리고 그 진심을 담아서 성가를 부르는 모습에 그래 아이들은 그 자체로 이미 그 무대가 빛나는구나 생각하고 그 후로는 정말 저도 관객 모드로 왔습니다.
1: 또 그런 모습을 끌어내주는 게 참된 선생님이잖아요. 아유, 잘하고 오셨네요. 네. 또 이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면 어떤 나름의 뭐 순수한 우정, 뭐 꿈 이런 느낌이 좀 전해질 것 같아요.
0: 우리 함께 가자.
1: 맞아, 맞아. 아, 궁금하네요. 네. 또 밴드다 보니까 우리 팍스가 뭐 보컬 코치, 악기 코칭 이런 걸 다 해주신 거죠?
0: 네. 저희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자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그분들까지 합쳐서 저희가 딱 악기 파트별로 맡고 저는 보컬을 맡고 그리고 전체를 봐주는 총괄이 이제 김승민 요셉 선생님.
1: 아, 그리운 요셉 선생님.
0: 네. 봐주시 그렇게 팍스에서는 4명에서 갔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대관한대라님 안 그래도 그 무대에 다녀오셨대요. 보셨대요. 저 뒤에서 봤어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서문성당 아이들 진짜 풋풋함 그 자체였어요. 아이들 너무 다 잘했어요.
0: 그냥 다 잘해요.
1: 또 이렇게 다녀오신 분도 남겨주시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러면 그 제주 뮤직 페스티벌에서 나온 그 예쁜 노래들 중에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0: 저도 처음 들어본 곡이었는데 굉장히 또 상큼하고 풋풋한 노래더라고요. 네? Way Home이라는 기독교 음악 찬양팀의 곡인데요. 달리기라는 곡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 곡을 왜 준비했을까 생각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공부에도 집중하고 싶고 그 미사 반주하는 시간에 조금은 더 놀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미사의 음악으로 봉헌하며 달려가자는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도 그거에 공감이 가서 달리기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1: 그럼 아이들이 선곡도 직접 했던 거예요?
0: 네. 보통 가요 하나, 성가곡 하나 이렇게 그러게. 해서 두 곡을 준비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노래를 불렀던 아이들이 지금 방송을 듣게 된다면 또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네, 팍스의 버전은 이렇구나 하면서
0: 네.
1: 네, 그렇게 이번엔 팍스가 불러주는 달리기 들어보겠습니다.

0: 와우. 아우, 막 달려나가고 싶을 만큼 힘이 솟아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3072님께서 운동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러닝머신으로 뛰어가서 달리면서 들었습니다. 하고, 와, 직접 몸으로 실천해 주시네요.
1: 더 숨차게 불렀어야 됐는데.
0: 근데 정말 뭐 성당 가는 길에 들어도 참 좋을 것 같고, 또뭐 출근 준비하면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맞습니다.
0: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건한대려님께서는, 아, 어떻게 오늘 방송 링크 퍼뜨려요? 하셨어요.
1: 안 돼요.
0: 아, 왜요, 왜요,
1: 아, 돼요.
0: 왜요? 우리 선생님들의 실력 아이들이 알수 있도록 제주도민으로서 좀 퍼뜨려 주시고요. 좋습니다. 달리기라는 두 번째 곡이었어요.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두 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이런 완급 조절을 좀 하면서 달리시나요?
1: 너무 저만 얘기한 것 같으니.
2: 저는 약간 뭐 남들은 어떻게 한다더라, 누군 어떻게 한다더라를 따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페이스에 맞게, 그러니까 천천히 진짜 그냥 여유롭게 완주하는 걸 목표로 두고 하는 것 같아요.
0: 사실 맞아요. 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페이스 조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세를 잘 짚고 계시고, 율리아 자매님은 어떻게
1: 저도
0: 달리세요?
1: 제 페이스대로 가는 편인데, 또 생각해보면 또 너무 막 주님께 확 가거나 이렇게 빠지거나 또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오,
1: 근데
0: 그래요?
1: 그 완급 조절을 하기 위해 이제 최근에 짤츠부르크를 다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다가가고자 and 조금만 쉬고자.
0: And 잘 다녀오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페이스대로 잘 가신다는 게좀 부러워요. 저는 정말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1: 지금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도
0: 아, 지금도 달리고 있는 거겠죠?
1: 네.
0: 하느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이기도 한이 제주도에서의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인 거예요? 네. 아,
1: 네.
0: 이 제주 가톨릭 청소년
1: 음악센터.
0: 음악센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1: 제주 가톨릭 음악센터는 현재 센터장이신 홍석윤 베드로
0: 네.
1: 신부님이고요. 신제주 성당 신부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 신부님께서 한 2022년쯤 설립한 걸로 아는데, 좀더
0: 오네요.
1: 정확한 정보는 신부님께 한번
0: 신부님 모셔야 되나요?
1: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청소년과 음악을 신앙 안에서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학생들이 본당 반주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그렇다고 이 반주자만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챙겨주기도 힘들고, 양성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음악센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0: 좋네요. 또 악기를 배워본 사람들은 무대에 서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대구대교구에서도 사실 젊은이 사목대리구랑 우리 팍스랑 같이 뭐 밴드 지도해 주시지 않아요?
1: 뭐 클리닉 같은 것들이 있죠. 네.
0: 우리도 있긴 하죠.
2: 13일.
1: 9월 13일 보컬 클리닉이 악기 클리닉이
0: 아,
1: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지금도 그럼 신청 받아요?
1: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한번
0: 검사대에
1: 알아보겠습니다.
0: 참고해 주시기
1: 어쨌든
0: 바라겠습니다.
1: 네, 있습니다.
0: 아, 이런 시간이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아예 이런 음악센터처럼 공간이 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여기가 또 직원분이 두분 계시거든요.
0: 아, 직원도 이거.
1: 네, 조금 많은 후원과 사랑과 관심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맞습니다. 또 팍스가
1: 네.
0: 이렇게 선배로서 후배 양성에도 힘써주고 계신데요. 빈첸시오님은, 저도 2005년부터 한 교우에서 하는 생활성과 음악 교육에서 기타를 배웠다고. 또 이런 또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1: 좋네요.
0: 네.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1: 더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0: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이번에 밴드 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희가 한 4년, 3, 4년 전에 봤던 그 어릴 적 모습이 지금 고3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선생님 하면서 다가왔는데
1: 어머머.
0: 이렇게 컸다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뭐 중1, 초등학생 친구들 앞에서 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나만 크는 게 아니구나.
1: 네, 아, 같이 크고 계시군요.
0: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싶었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박스.
0: 네.
1: 그럼 저도 이렇게 밴드 지도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해줘야 하고, 어디까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짚어줘야 할까, 이런 게늘 고민이더라고요. 우리 안토니아 쌤은 또 기타를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좀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2: 사실 뭔가 그런 거에 대한 팁이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실력도 다 다르기도 하니까 그냥 최대한 저는 이제 흥미를 이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1: 그래요.
2: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좀 건드려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아, 그렇군요. 하긴 즐거워야지 계속할 수
2: 네.
1: 있고 또 배우려고 하고 하니까
0: 맞습니다.
1: 아이들일수록 그게 더 중요하다 싶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이 팍스와 만났으니 팍스처럼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찬양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님께서 지금은 그 우리 대구에서 하는 클리닉 마감됐다고 하셨습니다. 12월에 보컬 클리닉으로 돌아올 거라는 또 꿀팁도 알려주셨으니까요.
0: 감사합니다.
1: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인데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마지막 곡은 대구 대교구 100주년 기념 청소년 주제가였던 박스의
1: 오.
0: Here I Am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1: 네.
0: 이번 캠프 때어뭐 연합팀에서 여기저기 모인 연합팀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하고 저도 찾아봤는데 음원이 없더라고요. 그냥 연습 영상, 뭐 안무 영상.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열심히 저도 그거 들으면서 익혔는데 제주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신부님, 봉사자분들, 아이들을 보며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 가사가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Here I am. Yes.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1: 네,
0: 여기
1: 여기
0: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네, 여러분들 다 각자 자리에서
1: 네.
0: 파이팅 하십시오.
1: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세요? 갑자기 부끄러워하시네.
0: 그런 의미를 담아서 Here I am 준비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근데 이 곡이 딱 팍스의 앨범에도 없는데 이 곡을 선곡한 거 보고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0: 네,
1: 그쵸?
0: 신기했어요. 그냥.
1: 그리고 또뭐 다른 교구에서도 뭐 신앙학교 율동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우리 팍스 신나는 곡 Here I Am 들으면서 팍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해드릴 팍스의 백경빈, 율리아, 김민서, 안토니오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스가 노래해드리는 마지막 곡 Here I Am이었습니다. 우리 윤세호님께서 Here I Am 노래 대박! 두분 마지막 곡도 환상적이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하셨고요. 우리 윤세호님도 네, 여기 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951님도 달리면서 Here I Am, Yes! 맞추려고 했는데 잘안 맞춰지네요 하셨어요. 그쵸? Here I am, yes! 이 부분. 저도 맞추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아, 그래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하느님 물음에 이렇게 신나게, 당당하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오늘 노래해드릴이 참여해주신 2951님, 그리고 3072님께 참여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9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매일 미사제 일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만의 기준, 나의 상식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자는 하느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그렇게 한뼘더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평안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우리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온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더 보너 패밀리의 로드 I would follow thee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유키카의 네온 들었어요.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9296님이 제가 요즘 식단을 해서 삶은 계란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데 닭 비린내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구에 2만원짜리 계란을 한번 사봤습니다. 아주 아주 아껴서 먹어야겠어요. 10개인데 2만원짜리가 있어요? 우와. 그것은 어떤 황금닭이 나왔나. 근데 이게 진짜 그 왜 배달시켜 먹는 그런 달걀 있잖아요. 이제 믿음직한, 예, 믿을만한. 그것도 한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식단하니까 이 정도, 예, 나 자신을 위해서, 예, 맛있는 계란, 싱싱한 계란 많이 드세요. 2006님, 이번 주 주말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셔서 장을 한가득 봤어요. 역시 고깃값이 정말 최고로 비싸요. 집에서 먹으려고 사는 고깃값도 이렇게 비싼데 밖에서 고기 외식은 엄두도 못 내요. 그건 그래요. 근데 아버님 생신이셔가지고 장을 한가득 봐서, 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또 하셨나 봐요. 정말 너무 예쁜 며느님이시다.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배 터지게, 예, 배 두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7408님 비띠, 냉장고 안쪽으로 귀한 음식 모셨다가 깜빡해서 버린 적 있어요.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에이, 그럼 중간쯤으로 잘 보이는 데다가 놓는 걸로 정리합시다, 우리. 에이. 복숭아 만난 게 돈이 좀 나가죠? 아내는 부드러운 복숭아 먹으라고 막 사와요. 할 수 없이 먹어요. 아이, 복숭아 먹을 때, 에? 뭐 이렇게 추정 부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복숭아 못 먹어 이제. 아우 맛있네 하면서 드셔야지. 맛있는 복숭아, 말랑이 복숭아 얼마나 맛있는데. 할 수 없이 먹지 마시고, 아우 맛있다 하면서 드세요. 더 맛있는 거 사오시게. 2037님 비띠, 2부에 그 유명했던 코너 뚜뚜루뚜 뚜뚜루뚜뚜, 예, 두근두근 이문재님 나오시는 날이군요. 장애인님과 친구 사이로 썸 타고 나오는 케미 정말 재밌었네요. 동생이었던 박소영 씨도 웃겼고요. 너튜브 몰아보기, 두근두근 몰아보기, 예, 1탄에서 3탄까지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 봤는데 재밌었어요. 장효인님이래요. 장효인님. 그때 2013년도에 이문재님 정말 훈남이셨네요. 모든 여성의 워너비. 오, 그렇다면 2026년도의 이문재님은 잠시 후에 모셔보겠습니다. 박만수님. 아니 진짜 저도 TV에서 이 두근두근 프로그램 너무 너무 잘 봤었어요. 문재님 팬이었어요. 진짜로 지금도 팬이에요. 안티팬. 박만수님. 시간이 벌써 이리 됐네요. 빗띠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 오늘 간만에 문디님 뵐 수 있겠네요. 문디춤 왠지 기대됩니다. 아 그럼 또 밖에서 또 부릉부릉 시동 걸고 들어오신다고요. 문재님. 2910님 이번 장보기에서 가장 비쌌던 건 바로 쌀 10kg이었어요. 예전에는 쌀 한 포대 사면 든든했는데 이제는 가격부터 확인하게 되네요. 그래도 밥심으로 사는 우리 가족이라 안 살 수도 없습니다. 그쵸. 한국인은 밥심이 진짜 중요해요. 밥 안 먹으면은, 특히나 이 탄수화물 안 먹으면은 진짜 삶이 우울해진다고요. 쌀, 그 예전엔 한 포대 그냥 20kg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사놓고 그냥 이렇게 그 포대로 이렇게 사놓고 먹었던 게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저도 뭐 10kg 짜리로 이제 사서 이렇게 먹게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여름 요럴 때는 5kg 짜리 뭐 이렇게 사가지고 먹게 돼요. 20kg 짜리는 일단 가격도 가격이고 또 빨리 안 먹으면 또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좀 신경이 쓰이긴 하죠. 그죠? 밥을 꼭꼭 씹어서 잘 드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권대기님, 장바구니에 보냉백 붙여버릴까요?
보냉백에 손잡이가 마땅치 않아서 은박지 부분은 반드시 안쪽으로 겉면에 본드 발라붙여서 어차피 보냉백 사이즈가 장바구니보다 높이가 높질 않아서 저도 문제님 팬이었어요. 피터팬. 아니 왜 이렇게 웃지?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지? 너무 행복한데. 자 여러분 우리 문제님 팬들 다 모이세요. 지금부터 노래 듣고 문제님 바로 모셔봅니다. 우리의 스타, 우리의 대스타, 우주 대스타, CPBC가 낳은 CPBC 아들 리문제님 모셔볼게요. 원슈타인의 안 아름답고 안 아프구나. 왜 하필 이 곡이죠, 피디님?

0: 어머 우리 오늘 우주 대스타 리문재 씨 춤추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또 오랜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임유리님 춤 보고 싶네요 하셨고, 왜 다들 문재님이 춤추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1: 에이 오늘 뭐 모르겠어. 저 춤이나 추겠습니다. 방송 그만.
0: 아니
1: 나는 모르겠어. 야 누나
0: 뭔가 잠깐만요.
1: 나는 무슨 나 춤이나 추게.
0: 아니 안티팬도 있고 피터팬도 있는 문젠
2: 문제.
1: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방송이야 이게?
0: 최고의 개그맨.
1: 예?
0: 최고의 방송 2시 뮤직의
1: 예.
0: 예, 최고의 개그맨 이문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우리 방구리 여러분들. 아, 언제나 금요일을 기다리는 남자.
0: 예스.
2: 아, 여러분의 문디 평화방송의 기둥, 희망, 아들, 자랑, 태양, 미남 개그맨 이 문제 인사드립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땡큐. 오케이.
1: Hello, how are you?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라니.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야. 짠짠.
0: 2013년에는 진짜 미남이었다. 그거 확실하다. 진짜 보면서 진짜 저 오빠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다 가려져요 지금?
2: 지금 여러분이 가려져요? 저를 볼 수 없게끔 이 마이크에 얼굴을 어허. 숨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얼굴이 쑥 가려지는 임유리님. 네. 아, 느끼하게 왜 그래요?
1: 여러분들 이제 평상시 제가 평화방송 이거 다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 조용하시다가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에요.

0: 시작부터 찾는다니까요, 문재님.
1: 그래요?
0: 예. 네. 다들 문재님 놀릴 생각으로 일주일 버티시는 분이에요.
1: 아...
0: 그래서 금요일에 문재님 찾아오면 얼마나 좋죠?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웃음.
1: 네.
0: 우리 모두의 희망.
1: 네.
0: 우리 모두의 럭키.
1: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안티 팬분들 많이 모였고요. 아, 피터 팬도 오셨고요. 오늘 뭐 다양한 팬들 오셨습니다.
0: 네, 예스.
1: 예, 네, 좋아요. 네. 많은 팬들과 또 금요일 뜨겁고 재밌는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예스. 하겠습니다.
0: 아! 사생 팬도 오셨대요.
1: 사생.
0: 네, 사생 팬도 오셨고. 네. 네. 7278님 문재님 반가 반가.
1: 아, 반갑습니다. 아, 7278님.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예스. 네. 9006님 그 개콘 코너 이름이 문제가 문제야 아니었나요?
1: 아, 예. 그 코너 제목은 어르신이라는 코너였습니다.
0: 어르신.
1: 예, 어르신의 코너였고 제가 이제 시골을 떠나서 서울 살고 싶어하는 그 고민을 어르신에게 이렇게 좀 하소연하고 아하. 제 마음을 알아달라.
0: 아, 그때도 시골 청년이었네요. 그랬네. 코너가 역할이 역할.
1: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썼었거든요.
0: 경상도 사투리 잘해요?
1: 못하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쓰면은 저희 이제 경상도 친구들이 전화 왔었어요.
0: 네.
1: 코너 내용보다 네 사투리가 더 재밌다.
0: 아하.
1: 어, 약간
0: 사투리 좀 써줘요.
1: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0: 어떤가요?
1: 제가 만약에 네. 부산에 갑니다.
0: 네.
1: 부산 가서 택시 타서 일부러 네. 부산 사람인 척 하려고
0: 네.
1: 아저씨 해운대 갑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기사님이
0: 해운대 갑니까? 이렇게 하면요.
1: 뭐 해운대 갑니까? 그럼 네. 서울에서 오셨나봐요. 아, 네. 네, 해운대 갑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친구가 보내줬어. 야 택시 타서 이거 들려주라고. 그 예전에
0: 네.
1: 자기가 목소리로 아저씨 해운대 부탁합니다 이거를.
0: 네.
1: 그 택시 타서 이렇게 딱 했죠 제가.
0: 네.
1: 자연스럽게. 그때 아저씨가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0: 진짜로
1: 그러더라고요.
0: 진짜로 그랬어요.
1: 네.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죠.
0: 어허.
1: 네. 아, 개그맨들한테 장난꾸러기들이 많아요.
0: 그래서 네. 사투리 안 됩니까 지금?
1: 막 그 사투리 칸에 내가 뭐
0: 사투리
1: 옛날에 막 바다에서 막 수영하고 막 거북이 등에 타서 용왕님하고 막 인사하고 막 다 기억난다 카나. 지금 경상도
0: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용왕님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쪽까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
1: 막 용왕님하고 내가 뭐 뜨거운 차 한잔 마시면서 이거 뭐
0: 사우나 예. 가고 밥 먹고 뭐
1: 바다 물이 짜다.
0: 막. 바다 물이 짜다.
1: 바다 물 왜 이렇게 짭니까? 내 얘기 많이 했다 아닙니까?
0: 김영민님 문제 잡으러 나간다. 얼쑤.
1: 신나셨네 오늘 또 저 잡으려고. 예? 네?
0: 아이 같은 미소 문제.
1: 호락호락하게 제가 잡히는 그런 예? 사람이 아닙니다. 저 아주 그냥
0: 웃을 준비하고 가자.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척하면 척 가려지지 않는 우리 예, 문디. 문디 업데이트 최고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0: 디바라기님 멋지고 잘생기고 놀려도 타격감 좋은 피터팬 안티팬 소유한 문제님.
1: 아 근데 약간 여기 여러분들하고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되게 많이 뭔가 내 감성에 충전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0: 오 진짜로요?
1: 네, 약간 열심히 다른 날도 열심히 촬영하고 사람들한테 웃음 주고 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저 타격감 좋다고 막 놀리면서 제 이야기 해주고 PD님과 또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이 좋은 시간 보내잖아요. 이게 저는 진짜 이 금요일을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행복한 스케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0: 세상에 그러면은 좀 돈 좀 줘요 그러면 우리한테.
1: 아
0: 행복하니까.
1: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 이건 내가 돈을 주고 해야 되는 방송이구나. 이렇게 됐네.
0: 아 이제 알았네.
1: 이렇게.
0: 아
1: 그럼 여러분들도 다 뭐 한 번씩 내가. 이거 끝나고 알바비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들을 테니까. 아이고 돈 내는 방송을 내가 처음 해보네. 기부도 아니고.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니까. 네. 새롭죠.
1: 네.
0: 7278님 문재님 오늘은 빗띠가 안아준다는데 태클 안 걸고 한다고 했거든요. 두고 봅시다. 아,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끌어안아준 거나 마찬가지죠. 안티팬인데. 돈도 내라 하고 오늘 또 저기 분식도 지금 네. 진짜 맛있는 떡볶이랑 만두랑 네. 네, 태평양 참치 김밥 사셨거든요.
1: 남태평양 참치 김밥. 어. 싱싱한 걸로다가 그러니까. 낚시로 잡았죠.
0: 아,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먹었더라고요. 나가니까 나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너무하네 진짜. 어마어마하대 하와이 가라 베드로 왕님.
1: 마 제가 마 또 사투리기 1인지 알겠습니까?
0: 황석주님 둘 다 아닌 것 같다. 아 왜요? 괜찮은데 꽃 비티바라기는 부산 사는 저로서 땡 탈락.
1: 아, 맞아요. 아,
0: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1: 이게 뭐죠?
0: 블루베리 스무디.
1: 블루베리 스무디요?
0: 네.
1: 이거 어떻게 알아요?
0: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하는데 네. 이제 경상도 분들은 저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문재님 영화 찍나요?
1: 제 인생이 영화죠.
0: 영화 배우 같죠.
1: 영화 배우 같아요.
0: 영화 배우 같아요. 네.
1: 장르가 뭔지 궁금한데. 어떤 장르의 영화 배우 같아요? 자, 한 명씩 자 감독님부터 말해봐요. 생각했던 거. 내가 만약 영화를 한다 하지만 어떤?
0: 누아르.
1: 누아르.
0: 누아르 어울린다.
1: 비가 오는 날이었지. 난 지하철역 앞에서.
0: 네 눈지 않아. 장첸이다.
1: 아 누아르인데 장첸이라고?
0: 네 눈지 않아.
1: 그쪽 누아르였어? 감독님? 네, 약간 그
0: 나는 약간 영과 땡칠이 생각했어요 지금.
1: 영과 땡칠이요?
0: 영과 땡칠이.
1: 장첸의 영과 땡칠이.
0: 영, 괜찮잖아.
1: 일반인은 없네.
0: 에이.
1: 평범한 역할이 없네 오늘. 네, 장첸의 그렇 영화 좋아요.
0: 2037님이 또 이 문제로 삼행시 지어주셨습니다.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는 이문재님 나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
1: 이렇게 변하지 않는
0: 문
1: 문재님은
0: 제
1: 재수가 매년 넘칠 거라 생각해요.
0: 오 요 정도였어요.
1: 여기 빵빵이 좀 바꾸면 안 돼요? 진짜 잠깐만 느낌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지막에 기분 좋게 끝내는 느낌도 있고 휘휘리 휘휘 휘휘휘 이게 약간 휠이 조금 빵빵이 휠이 좀 작은 것 같아요.
0: 이렇게
1: 네. 잠시만 뭐 누구 닮
0: 금성무 닮았어요?
1: 아 감독님이 누가, 이렇게
0: 누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 네. 아 PD님이 네. 오
1: 오늘 끝나고 회식해요? 또 안 해?
0: 회식해요라는 말이 끝난과 동시에 고개를 돌려. 네.
1: 뭐 회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피하더라고요.
0: 네, 회자.
1: 네. 복잡하네 오늘 시작부터 또.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클론의 네. 강원래님 닮으셨다고. 김영민님 주성치.
1: 하오.
0: 주성치 있다.
1: 주성치요.
0: 네, 주성치 네. 있다. 누구 닮았냐고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1: 저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네. 물건을 많이 들었어요.
0: 물건이요? 네. 누구? 어떤 거?
1: 벽돌 닮았다. 빨간 벽돌 알죠? 빨간 벽돌 닮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벽돌을 닮았어? 그리고
0: 벽돌 웃기다.
1: 추석 때 네. 그 발로 밤 밝기 전에 밤 있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밤인데 살짝 벌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0: 네.
1: 명절 때 보면
0: 땅바닥에 잘 익은
1: 그거 발로 쭉 밟아서 네. 까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지금 머리 좀 길렀는데
0: 가시 머리... 그러니까 가시가 이렇게 있는 네. 그거 네.
1: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사람은 없었어요.
0: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음은이다. 벽돌 인형. 벽돌이 적벽돌.
1: 예, 네, 맞아. 이런 거 들었었어요.
0: 적벽돌. 네. 이건 좀 아니다.
1: 왜요?
0: 9006님. 영화 호프의 외계인 대장 닮았어요.
1: 예? 저 아직 못 봤어요.
0: 못 봤어요. 외계인 대장 누구 처음에 나오는 그 긴 머리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맨 마지막 여잔데 그 사람?
1: 여자를 닮았다고요?
0: 아 대장이 확실히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선생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이 이 연기를 하시긴 했어요. 진짜. 근데 오늘 기분이가 썩 좋지 않으시다. 오늘 굉장히 세시다. 8480님 거.
1: 문제님은 로코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로코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비디님 오늘 유난히 웃음소리가 맑아요. 진짜 마냥 재밌을 때 웃음소리 약간
0: 맞아요.
1: 이런 느낌으로.
0: 네. 진짜로 찐웃음.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갈 때 영상 보면은 제가 코를 계속 볼렁볼렁거리고 있어요. 뭔지 알죠? 진짜 기분 좋을 때 코 볼렁볼렁거리잖아요. 네.
1: 저도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서 다시 들으면서 하거든요.
0: 네.
1: 오늘 이야기 잘했나 이러면서 네.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금요일 날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스케줄인데 네. 너무 행복합니다.
0: 응?
1: 좋아요.
0: 2037님 전 주성치와 콤비 오맹달 닮은 것 같아요. 코믹스럽게 생각했어요. 금성문은 너무 같네요 피디님. 이제 화나셨네 이분이 지금.
1: 2037님 그 앞번호 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0: 아니 근데 오맹달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마저 오맹달.
1: 4시 반에 전화할 거니까 2037님 예. 네. 당산 금성모라고 알아요 혹시?
0: 오호.
1: 여기 제가 아이고.
0: 아이고야. 아 이분 아니다. 이분 아니다. 이분 전혀 아니에요. 네.
1: 타노스래요? 네. 타노스 닮았다고요?
0: 오늘 너무 세요 여러분. 우리 문재님 안아주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부터 자 문재님 안아주는 네,
1: 안아주자.
0: 안아주자.
1: 네. 좋습니다.
0: 자 5123님이 보내주신 고민사연 저희가 꽁트로 각색해봤습니다. 네, 문제가 뭔지. 문재인 문재. 여기서 함께 들어보시죠. 자주 만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야 너 7시에 을지로에서 보기로 한 거 기억하지? 늦지 마. 5분 안에 안 오면 나 그냥 간다.
2: 알았어 알았어. 나 내일은 칼퇴하고 갈 거라서 늦을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절대 걱정하지 마.
0: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도요. 다음 날이 되면 아 왜 안 와. 자, 전화해봐야 되겠다.
2: 여보세요?
0: 야, 왜 이렇게 안 와?
2: 나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전화 울려서 받다가 지금 지하철을 놓쳤잖아.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겠다. 나 30분만 늦을게.
0: 아니 무슨 30? 핑계도 가지가지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요. 영화표를 예매해도 영화 시작 전에 온 적이 없고요. 심지어 이번에 부산 여행 가기로 해서 아침 8시에 부산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도 8시가 돼도 8시 반이 돼도 9시가 돼도 전화조차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 30통 정도 했을 무렵
2: 빛나였네.
0: 남잔 줄 알았네.
2: 빛돌아. 비둘아 진짜 미안해.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깜빡 잠들었네. 아 진짜. 대신
0: 뭐야?
2: 내가 야야 내 기차표도 내고 숙소비도 다 내릴게. 어? 바로 나갈 테니까 딱 한 시간만 더 기다려줘. 나 진짜
0: 아이,
2: 빨리 갈게.
0: 더 얼마나 기다린 거야.
2: 조금만.
0: 문제야.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 친구도 문제지만 막상 친구가 밥도 사고 교통비도 내고 이런 식으로 보상 아닌 보상을 해주면 기분이 금세 풀리면서 어느새 재밌게 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방글의 분들이라면 이런 친구와 계속 지내시겠어요? 아니면 연을 끊으시겠어요? 일단 고민 보내주신.
1: 뭘 보냈다고?
0: 고맹.
1: 고맹을 보냈다고요? 왜 이런 걸 보냈어요 방송국에?
0: 네, 미안해요. 네. 네, 아까 오맹달씨였나요? 네. 오맹달씨. 고민 보내주신 5123님께 누룽지 세트,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누룽지랑 비누 세트 늦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기다리지 마세요. 저 기다리시는 이분은 계속 기다림이 일상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 또 보내지도 않으면 기다리고 있을까 봐.
0: 네. 천천히 이게 방송국에서 가는 거 좀 천천히 가잖아. 좀 기다리셔야 돼.
1: 기다리셔야 돼.
0: 기다리신 김에 네. 좀 더 기다리셔야 돼.
1: 알았어요. 네. 한집 배달로 보내줄게요.
0: 한집 배달로.
1: 위치 파악할 수 있도록.
0: 직접 갖다 주실 수 있죠.
2: 제가
0: 직접.
2: 아, 네. 그러면 왠지 내가 직접 갖다 주면 네. 좀 늦어야 될 것 같아. 아야 연예인들 스케줄이 많이 나가지고.
0: 아 이거 좀 스케줄 확인해 보고.
1: 사연의 연속. 네.
0: 연속.
1: 예. 그런 느낌.
0: 30분 느낌.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이렇게 내일 모레쯤 이렇게.
1: 그리고 저와 함께 밥 먹는 시간.
0: 아하.
1: 제가 계산하면 되니까.
0: 계산해 줘요?
1: 아 그럼요.
0: 아 진짜로?
1: 백반 좋아해요?
0: 백반이에요.
1: 삼겹살까지 생각해. 백반 좋아해요? 요즘 김치찌개 백반이 그렇게 맛있어요.
0: 괜찮다.
1: 작년 좋다, 김치로만 좋다. 맛있어요.
0: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늦는 사람 꼭 늦어. 친구들 중에도. 그렇죠?
1: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약속이면 괜찮은데 우리 둘이 만날 때 늦는 건 좀 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뭐 기차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시간을 빼야 하는 내 늦는다.
0: 이건 안 돼.
1: 그거는 화가 나죠. 근데 이 친구는 버릇처럼 늦지만 그에 상당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어.
0: 그럼 그거에 또 내가 또 막 해벌레 해서 또 잘 놀고 있어. 네. 그럼 내 자신도 싫은 거야. 네. 그죠.
1: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기다린 시간의 기회 비용보다 네. 이 사람이 우리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복지 혜택을 케어해주는 비용이 더 좋다.
0: 훨씬 크다.
1: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약속할 때는 그 앞에 시간에 네. 자신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0: 아, 이왕 기다릴 거
1: 책을
0: 본다든가 내가 뭘 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라. 네,
1: 책을 본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하지만 이 친구가 왔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더 큰 것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굉장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마는 그러니까 아하. 이런 거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어.
0: 아, 계속 뭐 할
1: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친구가 직접 걸어와. 그때부터 다 하면서 그냥
0: 괜히 막
1: 지금 몇 번째야? 너 오늘 왜 늦었어? 와 너 내가 너 밥 한 끼 먹으라고 지금 맨날 몇 시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제 아 야 그럼 소고기 비싼 거 먹어. 내가 그거 살게. 그러면
0: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1: 너 오늘은 내가 그냥 이제 이해하는 거야.
0: 좋다.
1: 그래야지.
0: 고수다.
1: 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저 항상 책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책을 항상 보면서 이렇게 자기와의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도 또 내가 나를 기다리는 시간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0: 그럼 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
1: 그렇죠. 아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릴 때.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잖아요. 사실 우리 때는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 여기 방송 아마 청취하고 계시는 저희보다 선배님이나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이 핸드폰이 없을 시대였어.
0: 마냥 기다리던 시절.
1: 마냥 기다리던 시대가 얼마나 맞아요. 낭만이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비티 누나를 여기 을지로 삼가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6시 오기로 했어. 그럼 내가 5시 반쯤 올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30분 동안 나는 비티 누나의 생각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누나가 어디 쪽에서 올까? 아, 누나랑 뭘 먹지? 네. 누나는 뭘 입고 올까? 만나면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 사람으로 채워지고 만나서 같이 생각했던 계획들이 이뤄나갈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지. 그런데
0: 네.
1: 지금은 일단 그러니까 연락이 바로 되잖아요.
0: 맞아요. 어디야?
1: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로 했지만 우리의 만남보다 이제 나의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SNS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 뭔가 도파민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 사람으로 채우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거지. 만나면 반갑지만. 네. 그래서 요즘에는
0: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지금?
1: 결론은 이 친구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야.
0: 아 진짜?
1: 내가 보기엔 이 친구를 잃으면 안 돼.
0: 잃으면 안 돼요?
1: 잃으면 안 되는 친구예요.
0: 더 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1: 네네네. 그리고 자기도 놀다 보면 풀린다고 하잖아.
0: 근데 그러면 나 자신 약간 좀 비굴함 그런 약간 좀 그런 있잖아. 약간 화냈다가 야 뭐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가게 되는 나 자신은. 나 자신은 어떻게 해?
1: 이게 네? 제가 느끼기에 네. 그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0: 네.
1: 저는 이 서로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서로의 교집합 부분이 있어. 잘 맞는 부분. 그 교집합 안에서만 둘이 관계를 하면 정말 좋아. 근데 교집합 밖의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갑자기 이게 뭐지 다가오나? 그러니까 조기 축구하다 만났어.
0: 네.
1: 그럼 축구만 둘이 신나게 하면 되게 행복하단 말이야. 근데 축구 끝나고 야 너네 집 한번 들어갈까? 야 너 어떻게 살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야 너 회사 그런 거 뭐하러 다녀? 바꿔? 이러면서 자기 들어오면 힘들다고.
0: 네.
1: 그러니까 맞는 그 교집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
0: 네.
1: 근데 이런 경우라면 네. 이 친구와 나의 교집합은 너의 계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고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집 앞은 외적인 시간, 그 친구 기다리는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 돼 무조건. 너무 재미없는 말을
0: 알겠습니다.
1: 계속 기게 했나?
0: 알겠습니다. 이문재 박사님. 다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 네, 다큐멘터리 네. 네, 문제를 찾아서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사람과 문제 네, 다음 사람과 주에는 문제. 네, 강원도에서 어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0: 아니 요즘에 읽는 책이 뭐 수학책이에요? 자꾸 교집합 얘기예요. 왜?
1: 요즘에 읽는 네. 책이요? 네. 마음에 남는 것은 말이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책에서 진짜 여러분이 꼭 들고 싶은 말이 뭐냐면 누나 머리 왜 긁어?
0: 아니 간지러워.
1: 안 감았어요?
0: 간지러워서요. 네,
1: 진짜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봐야지 좋거든요.
0: 네.
1: 진짜로. 인풋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보는 게 진짜 좋은데 가장 이 힘든 인풋이 뭐냐면 좋은 말을 듣는 거예요. 좋은 말. 왜냐면 그러니까 예. 네. 왜냐면 여러분 먹는 거랑 보는 거는 내가 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말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말을 듣는 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내 주변에 좋은 말을 해. 자요? 잠깐만요. 누나. 피디님 자요?
0: 아니 다 얘기하면 깨워요. 한숨 자고 있을 테니까.
1: 네, 알았어요. 얘기하면. 오케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먹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듣는 말도 중요하다. 예, 여러분이 듣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
0: 당신은
1: 사랑받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누군가 함께 사랑한다고 표현해 줬을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걸 나도 사랑하고 있다고 꼭 말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과 내가
0: 아니 교집합에서 좀... 갑자기 사랑으로 갔어요. 진짜
1: 사랑은 힘든
0: 이
1: 거니까.
0: 박사님이 진짜.
1: 누나 사랑은 사랑을 알아?
0: 아니, 진짜.
1: 세상 사랑이
0: 나 진짜.
1: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0: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1: 예. 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0: 오늘 예. 예 오늘 이문재님 천재다 나왔어요 지금 천재설 이문재 천재설 4407님
1: 문제설이 아니라 천재설. 예. 예.
0: 천재설.
1: 예. 문제 쇼요?
0: 문제
1: 문제 쇼라고요?
0: 아니 지금 우리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몇 분을 하는 거지 몇 분 방송 몇 분을 잡아먹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지금.
1: 이렇게 친구가 네? 늦게 와서 지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진짜. 늦게 와서 어? 내가 기분이 좀 상해도 이 친구에게 듣기 좋은 말 아 그래 그 늦었지만 그래도 헐레벌떡 뛰어오고 에. 오느라 고생했다. 그래도 안 다치고 조심히 왔으면 됐어. 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에. 내가 늦었지만 아, 나 이 친구에게 사랑받고 있다 느끼는 거지.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더
0: 네네.
1: 감독님 자요?
0: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진짜.
1: 자요 선배님
0: 귀에서.
1: 다 자요?
0: 오,
1: 내가 오늘 평화방송 다 재웠어 지금.
0: 진짜.
1: 방송국 사람들 다 자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 다 자요?
0: 일상님 아 방송 듣다가 문재님께 잘생겼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0: 자, 잘생겼다 사랑한다 이제 그만해라.
1: 나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0: 그만해라.
1: 다들.
0: 그만해라.
1: 혹시 다음 주에 네. 딴 게스트 와 있는 거 아니죠?
0: 꽃비디바라끼님 아, 미티그따 안아줘야겠네. 네? 입 닫게. 입을 약 팍 그냥 닫아줘야 돼. 사랑은 문제님이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1: 나 문디 빼고 오늘 방송국 이사 간 거 아니죠?
0: 문디 오늘 인강이네요. 인강인 줄 알았다고. 나 진짜 잤다고. 아유 진짜.
1: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0: 아휴
1: 지각해도 사랑해 주시고.
0: 아 노래 일단 들어 안 되겠어. 지금 한 끊어야 돼. 이분을 예 네, 끊어야 돼.
1: 그러면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비디님한테 인강 계속 시작하지.
0: 진짜.
1: 네?
0: 내가 아주 지겨워 아주 그냥 예,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예, 주제에 맞는 의견 여러분의 의견 필요합니다. 어디로 보내죠?
1: 주제에 맞는
0: 주제에
1: 의견이요?
0: 맞는 의견 제발 보내줘요.
1: 저희 주제는 여러분
0: 40분이에요 지금 네. 끝났다고.
1: 아, 여러분 샵 1053 예,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 빵에 접속하셔서 빵톡으로 예,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예, 네. 개념 아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0: 네.
1: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께 아주 멋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0: 이렇게
1: 땡큐.
0: 피곤한 금요일은 right. 진짜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1: 뭐예요?
0: 이승기 캡틴 플래닛 잊지마 기억해 늦지마
1: 아 늦지마
0: 말하지마
1: 말하지마
0: 그만해
1: 라디오는 말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0: 그만
1: 어떡해요.
0: 말해 하지마
1: 회식해요 그래서 오늘
0: 하지마 안해
1: 안해 진짜

0: 잊지 마, 기억해, 늦지 마, 말하지 마 듣고 왔습니다.
1: 말하지 마는 없는 말하지 마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목은 늦지 마까지예요. 말하지 마는 그냥 저한테 한 말이에요.
0: 아니 사람들이 듣다가 네. 아 방송 듣다가 아 이거는 읽었다. 잘생겼다고 사랑한다고
1: 네.
0: 잘생겼다고 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말 좀 해주세요. 빗띠 머리 너무 멋있다. 네, 그리고 윤유련님이 문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 네 좋아요. 네. 네.
0: 그리고 문재님 오늘 컨디션 좋으신 듯 듣던 중 제일 재밌어요. 베드로 황님 문재님 도파민 상승.
1: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오늘 어디서 힘든 말 듣고 오신 것 같은데요.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1: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0: 예스. 네. 네. 9967님 약속 때마다 늦게 나오는 친구 아무리 식사비를 내도 매번 참아주기 어렵죠. 친구를 위해서라도 약속은 지키도록 충고해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40년 전에 친구들과 종로에서 여행사 버스 타고 동해 여행 가는 날도 친구가 안 와서 저 일행 먼저 출발했어요. 동해 쪽 해수욕장에서 친구들 놀고 있는데 방송 나왔어요. 에 서울에서 오신 에, 이 문제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친구 지금 연락 안 됩니다. 보고 싶네요. 예전 진짜 이제 방송해줬어, 그죠?
1: 잘 됐네요.
0: 방송해줬어.
1: 잘 됐어요.
0: 나중에 혼자 왔다는 거잖아요.
1: 7930님 하루 날을 잡아서 그 친구보다 더 늦게 약속 시간에 가보는 겁니다. 오. 친구에게 거울 치료의 효과를 내서 그 친구가 다음 약속부터 늦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문제님 너무 재미있어요. 유익한 말씀 감사해요. 이거 근데 약간 이게 조심해야 하는 수입니다. 이게
0: 거울 치료가요?
1: 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늦었기 때문에 그 친구 계산했거든요. 근데 내가 늦어버리면
0: 아, 내가 계산해야
1: 내가 돼. 계산해야 될 수 있어. 늘 쏘는 친구는 아닐 수도 있어.
0: 아하.
1: 그렇지.
0: 임유리님 코리안 타임인가요? 사연자님 한 시간 늦게 가봐요. 거울 치료 필요한 듯.
1: 이주은님 저도 시간 약속 정확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코멘트하기 조심스럽네요. 근데 친구분한테 매번 늦거나 잊어버리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0: 8766님 친구분과의 약속 시간 30분 앞당겨 정하시고 사연자분께서는 30분 정도 여유 가지고 시간 맞춰 도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역시 다들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
1: 근데 결국에는 이 시간을 땡기거나 시간을 미루거나 아니면 내가 늦게 나오거나 뭐 그런 거. 근데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오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세요.
0: 또 시작이에요. 지금 또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요? 다시?
1: 다음 순서 수녀님이죠.
0: 네.
1: 수녀님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까? 저 잠깐 한 시간만 있다가 되냐고.
0: 한 시간 더 늦게 가보라는 7930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1: 네.
0: S. 이재진 글라라님 컨디션 좋은 요새 문제님 많이 더웠죠?
1: 네.
0: 오늘 많이 더웠죠?
1: 많이 더워 보였나요? 저 왜요? 더워 보였어요?
0: 약속은 우리 꼭 지켜요. 네.
1: 저 약속 잘 지키는데요?
0: 약속 진짜 잘 지켜요.
1: 네. 저는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네. 일찍 와서 늘 준비 잘하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큰 절을 하고 시작합니다.
0: 진짜로?
1: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웃음 드릴 수 있는 하루를 달라고.
0: 진짜로?
1: 네?
0: 그러면 이거 인증해줘야 돼요. 진짜로 이것을 진짜 이것은 네. 우리 데스타 문제님께서 이미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1: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비트님이
0: 아니 이렇게
1: 그냥
0: 아니,
1: 웃으면서
0: 하신다고.
1: 넘어갈 수 있는
0: 아니, 하신다고
1: 개그적 하니까. 허용을 이걸 사건으로 만드는 거야. 비트님
0: 경찰청 사람
1: 예. 네. 그런 거라고요.
0: 아, 해줘요. 한번 인증 한번 해줘요.
1: 뭐 안 그래도
0: 우리도
1: 조만간 추석이니까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 뭐
0: 이거 꼭 해줘요.
1: 알았어요. 뭐 어렵나요? 네. 뭐.
0: 문제님 네. 인별그램에 네. 우리 방글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1: 새해 복 많이 아니라 추석이니까 네, 좋습니다.
0: 문제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덤비면 안 돼 떼끼 이렇게 하셨어요.
1: 아.
0: 문제님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말을 끊임없이 해요.
1: 네? 아니 그 여기 라디오니까 당연히 말을 끊임없이 해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데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 귀 막지 마요.
0: 귀 막지 마요. 아니 임유리님 귀에 피 나는 것 같네요. 아니 저도 그래요 지금.
1: 임유리님 어디? 네. 이비인후과 좋은 곳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0: 세상에.
1: 그러면 내가 보기엔 임유리님 귀는 건강하다는 뜻이죠?
0: 네.
1: 네. 피가 난다고요?
0: 오늘 감사했고요.
1: 한숨을 왜 크게 쉬어 방송에서. 아니 이게 개인 방송도 아니고 전국 방송에 이거 모든 시청자 여러분 있는데 네. 빗디님 한숨을 크게 쉬신다.
0: I'm so sorry but I love you. 우리가 모두 품는 이문재님과 네. 네, 오늘도 함께했고요.
1: 품어줘야 된다고요?
0: 네,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같은 시간 속에 너
1: 저요?
0: 들으면서 이 시간 문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있어요 여러분.
0: 다음 주 지나서 만나면 2주 간격을 한번 만날까?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데.
1: 그럼 다음 주에 제가 귀에 뭐 약 같은 거 좀 갖고 오고. 네.
0: 다음 주에 만나요.
1: See you next week. Right this.
0: 입술 바르르 떨려.
1: 자신감 없을 때.
0: 여러분
1: 빛나는
0: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솔길 전영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9월의 첫 금요일 잘들 보내셨나요? 높고 푸른 하늘과 서늘한 바람,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달에 문을 열었고 벌써 주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세상 곳곳에서는 자연의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대홍수와 지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금과 연약함을 다시 절감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대한 대자연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오솔길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나정신이 부른 선물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엄청 햇살이 정말 밝고 빛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좋아라 감탄을 하죠.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앞에서는 잠시 멈춰 생각하라고 하는 것 같지요. 어떤 특이한 현상을 일으킬 때는요, 우리 몸처럼 지구도 아프다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온난화 현상으로 뭐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빙하가 녹아내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말 두 눈으로 보면서도 자꾸 편리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에어컨 잠시 끄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가 누리는 햇살도 바람도 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한마디가 조용히 마음에 와 닿고 있나요? 오늘 오솔길 가족분들 함께 그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는 시는 생방송 그리고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 도착했네요. 아이고, 하하대사님 1등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느낌표 하나 꾹 찍어주셨네요. 매일 끝기도 때 눈물이 나요. 아이고, 그렇죠. 감성 참 100%까지는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100%에 가까우신 우리 하하대사님 정말 눈물 날 만큼 요즘은 참 마음이 스산하고 힘들고 그 많은 분들 다 어떻게 찾아내나 흙더미 속에서 어디까지 쓸려갔을까 걱정이 태산인 분들 너무 많죠. 그 가족들은 어떨까. 예. 오늘 당진은 화창한 날씨에 충남 도민 체육대회로 열기가 넘치네요. 와, 당진에서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가 열리는군요. 와, 거기 그러니까 충남 출신 선수들은 다 거기 모였겠네요. 와, 당진이 아주 뭐 지금 대단하게 또 열기가 뭐 응원하는 소리에 또그참 뭐라 그러나요? 그 보러 가는 분들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 그러죠? 응원도 응원이지만 그 경기를 관람하러 가는 분들, 네. 와, 그래도 도민체육대회는 정말 볼만하죠. 그쪽 당진, 서산, 예산 뭐 이런 분들 거기에 계신 분들 다 몰려가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예,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황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느껴지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웃는 눈썹 그려주셨어요. 정말 저희는 방에서 방은 훈훈하고 막 더운데 방에서 아침에 딱 나오는 순간 미사하려고 복도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벌써 가을이네 복도는. 근데 이 방은 왜 아직도 덥단 말이야. 그랬네요. 아, 아무튼 이제 곧 이제 가을이 물들 날이 자꾸자꾸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 뭐 추석도 곧 다가오네요. 이번 추석은 또 어떨려나. 좀뭐 태풍 같은 거 오지 말고 잘 기쁘게 다들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되게 추석 가까이에서도 추수가 정말 뭐 코앞인데 태풍이 와서 또 어느 해인가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마음 고생들. 예, 올해는 그런 일 없었으면 하는데요. 예,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봅니다. 계혜정 스텔라님, 네, 어서 오세요. 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네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무기력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든다고요? 우리 스텔라님, 그냥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문자 눌러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셨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무기력하면 여기 들어와서 문자 안 올리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고 싶다 하는 건 그만큼 사랑이 있고 정말 마음 안에 열정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무기력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아이고 거두어 주셔서 그래요. 맞아. 뒷말이 참 좋으네요.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계혜정 스텔라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많죠. 아, 우리 가족님들 그렇지 않나요? 맞죠? 다들 웃고 계시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5599님이 신청하신 노래네요. 아론 밴드가 부릅니다. 태양 창가.

네, 5599님 신청곡 아론 밴드의 태양의 찬가 듣고 왔습니다. 와, 자연을 찬미하는 노래,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각나는 노래죠. 예, 다시 문자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5599님, 네, 수녀님 오늘은 조용하게 수녀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살다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내가 등한시했던 어떤 슬픈 일이나 기도를 해야 하는 일에 잠시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게 아마도 기도의 오솔길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막 귀담아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2037님, 네. 오늘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불금이 어느덧 찾아왔네요.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하루를 지내면서 언제나 4시에 찾게 되는 꿈처럼 포근한 방송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말씀을 너무나 예쁘게 그리고 조리 있게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늘 읽을 때마다 한답니다. 이것도 참 주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읽곤 하는데요. 아마도 들으시는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싶습니다. 네, 맞지요. 네. 3861님. 오늘 수녀님 목소리 고우세요. 아, 오늘따라. 네.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네요. 저는 피아노 연습 중이에요. 와, 이렇게 고운 날. 정말 날씨도 좋고 햇살이 좋은 날. 피아노 음률이 통통통통 막 튀는 것 같은 피아노 연습을 할 때면 마음도 아마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운표들이 막 날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정말 곱게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주님 찬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형님, 네, 어서 오세요. 9월 첫 금요일 이곳 인천 백운역 날씨는 청명한 가을 같은 날씨입니다. 그래요. 구름이 엄청 엄청 예쁜 구름이 이렇게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대개는 장마철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뭉게구름이 막 하얀 뭉게구름이 막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하늘을, 그런 뭉게구름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나 구름, 진짜 구름. 그런 것처럼,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구름들이 너무 멋졌어요. 저희 수녀원에는 북한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바위 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 거기에서 보는 하늘이 또 진짜 멋집니다. 이제 노을이 질 때도 멋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디 멋진 데안 가도 그 산만 바라봐도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 걷을 때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하죠. 예, 7278님, 네, 선산에서 너무 좋아요. 수녀님 반가워요. 수능 보는 학생들 응원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유, 맞아요. 11월 19일 목요일 날 수능 치르는 날이죠. 오늘이 아마 76일 남은 날이죠. 디데이가. 아, 얼마나 이제 100일도 안 남았으니 아이들은 좀 가슴 졸이면서 준비를 잘할 거고, 아유, 그 못지않게 또 부모님들 마음이 또더 그러시죠. 100일 기도 들어간 부모님들도 꽤 계시겠어요. 제가 정말 잊지 말고 얼마 전에 예,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꼭 잊지 않겠습니다. 네. 6056님, 수녀님, 방송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저의 대녀와 오빠가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아빠도 중고생일 때 10여 년 아프다가
세상을 뜨니 제 어깨가 무거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오빠가 일자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둘이 다 서른이 넘었지만 이 고비를 잘 넘겨주길 빌어요. 우면동 이순희 대리사님. 아이고, 예, 대리사님. 네. 대녀와 오빠가 어릴 때 참 이렇게 아픈 체험을 하면서 또 대녀를 바라보는 우리 대리사님도 마음이 무겁죠. 네. 그러게요. 일자리 참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꼭 마땅한 뭐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도 뭐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저도 두 손 모아 보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고비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이순희 대리사님 남편도 천국으로 보내고 아유 힘들게 그래도 마음 다스리면서 지금 잘 계실 것 같은데 어려움이 뭐 사실 살다 보면 끊이지 않죠. 예,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반나절의 짧은 제주 여행 속에서 잠시 순례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면서 돌아와서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듣습니다. 아이고, 제주 여행 반나절이요? 어떻게 반나절? 그것도 뭐 괜찮죠. 네, 정말 오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 이리저리 요동치게 되었어요. 좀 놀라셨겠어요. 마음속으로 좀 겁도 나고. 제가 오늘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그 요즘에 그 태풍이 왜 저기 뭡니까? 중국으로 이게 가려다가 또 유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주도 근처까지 그게 와서 유턴을 하는 바람에 그 바람과 또 뭐 비가 좀 뿌려진다는데 그 바람인가요? 아무튼 요즘에 중국으로 가려다가 뭐 피해를 입히는 그런 태풍들이 요상합니다. 요상합니다. 진짜. 한국에는 안 오는데요. 요번에는 그게 뭐 고기압이 너무나 세서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그 기압이 그래서 못 온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유 반갑기도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피해를 입으면 뭐 우리나라는 아니라도 걱정되는 일이죠. 예,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해야 됨을 크게 느꼈답니다. 하늘에서 찍은 구름 사진이에요 하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멋진 사진과 또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소소하게 늘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와, 양떼 구름이네요. 비행기에서 보신 구름이군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4236님 사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신앙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 손 붙잡고 다니다가 그 이후 냉담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냉담을 풀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가진 거에 감사해요. 기도의 오솔길을 들을 수 있는 거에도 또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4236님. 하도 목소리가 또랑또랑해서 저도 제 목소리도 막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 아, 참 마음 따뜻해지고 정말 고마운 사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 엄마 손 붙잡고 성당에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이야 뭘 잘 몰랐죠. 그냥 엄마를 따라서 성당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철이 들면서 잠시 냉담하게 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사춘기쯤 돼서 겪는 일이죠. 네, 어쩌면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고등학생이 돼서 주님을 찾아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 예, 냉담 풀고 역시 4236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려움이 아주 없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충실하려고 늘 마음이 깨어 계셨으면 이렇게 사연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 넘기면서 지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성이 고우신 분 같이 느껴집니다. 4236님, 기도의 오솔길 함께 걸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전국 곳곳에서 오솔길 가족들이 받쳐주는 기도 덕분에 사실은 하루하루 신앙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4236님처럼요. 예,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기도 안에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4236님의 감사와 기쁨을 작은 기도에 담아서 봉헌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4236 자매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때로 지치고 흔들리는 날에는 다시 성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예, 신청곡 홍진우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신의 길로 함께 들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좋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응원 문자가 막 왔어요. 티나님, 예, 하트 날려주셨네. 그리고 하하대사님, 예, 같은 내용의 글이라서 묶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에 감사하다는 기도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하느님 계셨기에 잘 견딜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4236님 감사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맞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도 잘 견디고 넘어가고 뭐 깊은 물살, 뭐라 그럴까요? 그 탁하고 힘든 물살들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죠. 정말 가정을 가지신 분들의 어려움은 수도 생활 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대단한 어려움들 많이들 체험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앙으로 견뎌내면서 잘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끔씩 저는 많이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문자나 또 아니면 뭐 올려주신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제가 체감을 합니다. 네. 2037님, 자매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감사하는지 그 마음 전해지는 듯해서 저 또한 감사하네요. 어린 시절 몇 년간 냉담 풀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성당을 찾아 신앙생활을 지금껏 하고 있다니 정말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네요. 아멘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뭐 한 번씩은 다 고비를 가지면서 좀 쉬었다가 그래도 어느 계기가 돼서 다시 주님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뭐 4236님께서는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일찍이 주님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뭐 다 어른이 돼서야 이제 아, 내 길을 찾아가겠다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좀 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냉담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정말 묵주 기도 때 한 단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시간을 지나 이제 9월의 문턱을 넘으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고 기쁠 때에는 함께 웃게 하시며 힘들고 지친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동안 받은 사랑에는 감사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저희의 부족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뙤약볕 햇살 아래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만났던 모든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엔 더 많이 자연과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고 자주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행복할 줄 아는 겸손함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네, 유선영의 사랑하게 하소서 듣게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아직도 있어서 좀 잠시 보겠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무더운 여름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환절기에는 몸도 지쳐서 무기력해져요. 마음을 다져먹고 힘내세요 하셨어요. 아우, 맞습니다. 이 환절기에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자꾸 지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찬바람이 불면. 그래서 모두 다, 예, 무기력한 마음, 뭐,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시편 23편, 예, 시편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편 23편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읽어보면서. 네. 그리고 1462님, 수녀님, 가을이 다가온 듯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출첵해요 하셨어요. 와, 이렇게 또 한 줄 남겨주시면서 또 기쁘게 또 하늘이 예쁘다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뭐 햇살이 눈부시게 또 그 하늘 아래서 또 빛나고 있습니다. 이 저녁인데도요. 좀 방송국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창밖이 완전히 진짜 금빛이에요. 금빛. 이런 날도 참 드물었었잖아요. 요즘. 네. 아,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명동 가톨릭회관 5층에서 내일 서울시청 가톨릭 교우의 신앙대회가 있어서 준비하면서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와, 이렇게 또 교우의 신앙대회, 와,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군요. 늘 뭔가를 위해서 봉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고맙습니다. 예, 신앙대회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내적 평화. 루이스 알렉산드레의 길에서 만난 행복 중에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바라며 그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악순환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바람과 자꾸만 부딪힙니다. 나는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한 가지 배웠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돼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투쟁은 때로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탐욕과 악의 증오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린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불행할까요? 나는 스승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스승님, 평화란 무엇입니까? 내적인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복잡한 일상이 끊임없이 영혼에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물이나 사건이 주는 외적인 매력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답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의 영혼도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의가 쌓일 때 증오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투쟁은 분노에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분노를 이기는 것, 악의로 선을 이기는 것,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탐욕을 관용으로 이기는 것, 거짓을 진실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화는 세상이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돼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참 빨리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음 안에 평화의 씨앗 하나 심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낙산 중창단이 부르는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로달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혼인잔치는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자리이지 단식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중시하는 단식과 기도는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전통을 지키며 간절히 하느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토록 고대하던 하느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눈앞에 찾아왔지만 그들은 끝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옷 조각으로 헌옷을 꿰매지 않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새 것만 좋고 헌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전통과 익숙함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과 낯섦은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새로움보다는 늘 해오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예수님은 늘 반복되는 일상과 매일 만나는 가족, 동료, 이웃이라는 익숙함 속에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새롭고 낯선 하느님을 우리들도 놓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들을 조금은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까맣게 냄비 태웠을 때 그 탄자국 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요, 사과 껍질을 활용해 보는 건데요. 까맣게 탄 냄비에 사과 껍질과 물을 넣고 끓이면 탄자국을 쉽게 닦을 수 있고요. 또 베이킹 소다를 써도 됩니다. 냄비에 탄 부분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베이킹 소다 3큰술, 주방 세제 한두 번 정도 펌프 넣어서 약불로 15분을 끓이는 거죠. 불 끄고 10분 그대로 두고 살살살 밀어내면 닦인다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만히 그대로 두기입니다. 속이 탈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속이 바짝 탄 일이 있었다면 잠깐 가만히 있어 봐봐요.

괜찮아질 시간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잠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시간, 지금은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자이언티 V 듣고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속이 다 타버린 분들 너무 애써서 문지르지 마세요. 우리 문댄다고 하죠. 너무 문지르지 말고요. 냄비도 잠시 식혀야 탄 자국이 벗겨지듯이 우리 마음도 가끔은 멈춰서서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코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냅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보는 시간인데요. 라디오로 이렇게까지 잘 놀 수 있다고 재미지게 놀아보는 시간. 오늘은요. 왜? Y 게임 준비해 왔습니다. 이따 함께 해주시고요.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C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들어오시면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실시간 채팅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해주시고요. 빵톡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율리안나님이 안녕하세요 설디님. 시원한 날씨가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 진짜 저도 좋아요. 제가 최근 진짜 몇 개월 동안 오 되게 좋다라는 기분을 느끼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 날씨가 좀 시원하고 선선해졌잖아요. 아침에 진짜 상쾌한 거 아시죠? 저도 설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귀동님께서 찬미예수님 헬스장 가는 길에 인사드려요 하고 빵통 남겨주셨습니다. 헬스장 가는 사람 멋지다. 금요일 저녁으로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다른 데 가지 않고 헬스장에 가는 사람 너무 멋져요. 나도 운동을 다시 해야죠. 다시 할 겁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우리 영민님도 설디 9월 첫날 불금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불금 계획 있으신가요? 불금이에요, 여러분. 새우

서울디님도 안녕하세요 서울디님 창원에서 출첵합니다. 창원에서 늘 인사 남겨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카엘님도 참매해수님 서울디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주봉님도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미님이 설디 갑자기 사투리? 라고 저 네이티브니까요. 사투리 네이티브니 그거 아시죠? 문지르다를 또 이제 경상도 방언으로 하면은 문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에피소드 모르세요? 그 서울에 간 어떤 대구인이 저기 이거 좀 문 떼 주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떼라고요? 라고 했다는 와와와와와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민망할 때는 뭐다? 빠르게 노래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훈님이 신청해 주신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듣고 올 건데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금요일 이야기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포항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경북 포항 해양경찰서는 9월에서 10월 가을철 이것 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이것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 운항 등 선내 주류 반입 행위, 안전수칙 미고지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안전과 직결된 위법 행위는 위반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을에 이것 하기 좋은 계절이군요. 이것 어선 이용객이 가을에 증가하나 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을에 하기 좋은 이것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미끼를 꿰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끼를 꿰서,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아 이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낚시, 2번 골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빵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과연 미끼를 깨서 물고기를 잡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낚시, 2번 골프 중에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을 신청곡 중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3830님이 설디 캐치캐치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것 할 때 잡았다 라고 하지 않아요? 캐치캐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이것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인 이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여러 마리를 캐치캐치 하시겠죠. 사실 저는 이거 잘 안 해봤어요. 체험 정도 한번 해보고 예전에 가족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장을 갔는데 그 캠핑장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캠핑장이라 거기서 그냥 한번 이것 대를 던져본 정도에 그친 그런 사람이라서 그때 그래도 이렇게 합심해서 몇 마리 그래도 낚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 그 미끼를 이것 대에다가 끼우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 벌레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걸 못 끼우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찌라 그러나? 거기에 걸려있는 물고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것은 취미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물고기를 미끼 등으로 잡는 취미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게 흔히 뭐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내들이 싫어하는 취미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가면은 짧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라 이것 대를 던져두고 이렇게 계속 이제 낚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까요? 뭐 1박 2일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다림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월을 낚는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걸 두고 그래서 아내들이 싫어한다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어쨌든 9월에서 10월 이맘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발생한 이것 어선의 사고 41%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집중해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주요 이것 포인트에 이것 배들이 집중하다 보니까요. 선박 간 충돌도 많다고 하는데요. 주의해서 이것을 즐겨야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낚기도 하지만 때론 어디서 이것질이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의 물고기를 낚다라는 뜻도 있지만 단어의 뜻이 점점 변형되면서 이것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로 시선을 낚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기도 하셨는데요. 어부가 하는 일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낚시, 2번 골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빵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거 1번 낚시, 2번 골프 이거 두 개 다 아내들이 싫어하는 취미에 올라가 있는 랭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은 둘 다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번 낚시, 2번 골프 중에 어부가 하는 일 과연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은 바다 사나이 듣고 올게요. 바다 이것이 또 묘미라고 하죠. 박지연이 부릅니다.

박지현 바다 사나이 듣고 왔습니다. 바다 사나이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낚시입니다. 낚시.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민님이 낚시는 손맛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낚았을 때 이렇게 물고기가 팽팽하게 이렇게 그 미끼를 물고 잡아당겨지는 힘? 그거를 손맛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정답은 낚시입니다. 0037님이 1번 낚시요 하시면서 7632님도 1번 낚시, 낚시 어선입니다. 1166님도 1번 낚시하고 보내주셨고요. 이 3830님도 설디 낚시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6733님 1번 낚시하고 보내주셨습니다. 4575님은 1번 낚시 퇴근길에 들어요. 9513님도 1번 낚시 퇴근길 함께해요. 정신없던 하루였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4575님 9513님 모두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얼마나 설렙니까.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더 설레는 퇴근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8000님도 1번 하고 보내주셨고 7655님이 저희 옆지기께서 좋아하는 낚시 정답 낚시. 근데 약간 왜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은 문자죠? 그냥 이렇게 문자가 글자만 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 느낌은 한이 서려 있는 느낌이랄까? 7655님 혹시 어떠셨어요? 옆지기가 좋아하는 낚시. 7655님도 좋아하셨나요? 7654님 1번 낚시. 어릴 때 아빠가 저를 데리고 민물 낚시하러 많이 갔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아버님이 우리 7654님을 항상 낚시할 때 데리고 가주셨군요. 그 어렸을 때 추억이 크고 나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공통된 뭐랄까 취미 그리고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게 진짜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7429님 정답 낚시 바다에서 골프는 노노 손맛 보고 오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바다에서 골프는 못 치죠. 바다에선 안 되죠. 모래사장에 푹푹 빠지고 물에 막 들어가지니까. 7429님은 낚시하시나요? 손맛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8894님 정답 낚시! 8363님도 정답 1번 낚시요. 9485님, 1166님 모두 낚시 보내주셨는데요. 1166님은 저는 낚시는 싫고요. 골프 캐디 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골프 캐디를 하셨군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골프를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라운딩 간다고 하죠. 직접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골프를 언젠가는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있기도 한데 아직 실현은 못해봤습니다. 낚시도 제가 그러니까 재미로 그냥 캠핑장에서 한 번 한 거 말고는 제대로 맛본 게 없으니까 골프랑 낚시 중에 단 하나의 취미를 추천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뭘 골라주시겠어요? 8363님 정답 1번 낚시입니다. 내일 주말에 낚시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바람 싹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은 아 주말에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아는 이제 그 분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주말이면 어디 갈까 그걸 항상 이제 낚시 멤버들이 있어서 단톡방에 물어보고 그러면은 주말 동안 이렇게 가득 잡아서 집에 올 때는 그 아이스박스 같은데 생선을 엄청 많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좋아할 때도 있고 아유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옆지기가 낚시를 좋아한다 하셨던 아까 어떤 분이죠? 옆지기가 좋아한다 해주셨던 우리 청취자분이 그 마음을 왠지 알 것 같은데요. 7655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아 이렇게 많이 가져왔나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낚시였습니다. 자, 경북 포항 해양경찰서가요. 9월에서 10월 가을철 낚시 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서 낚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을 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선내 주류 반입 행위, 안전수칙 미고지 등이 모두 적발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의사항 잘 지켜서 안전하게 즐겨야겠죠. 해양수산부에서 9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어와 향어를 선정했던데요. 포항 가면은 낚을 수 있는 어종인가요? 포항에서는 고등어가 잡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포항에 가서 낚시를 하면 어떤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정답인 낚시에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빵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꼭 사용 등록해 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당첨자분들께는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우리 낚시 이야기 했잖아요. 세월을 낚는다라고 했는데 영민님이 마침 세월이 가면 신청해 주셔서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올게요.

0: 최호섭 세월이 가면 듣고 왔습니다. 7655님께서 설디 오전미사 다녀와서 고구마 줄기 따와서 김치 담고 맛간장 다리고 이제 휴식하며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루를 어쩜 이렇게 알차게 쓰셨어요. 오전미사 다녀와서 김치를 고구마 줄기로 담고 맛간장도 직접 다리고 이제 딱 쉬는 시간 가지는 타임인데 설레라와 함께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같이 게임하러 가볼까요?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0: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설디와 소소한 승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시간인데요. 매주 다른 게임을 합니다.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Why? 왜 그럴까? 인데요. Why? 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 세상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보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들이 더 많겠죠? 도대체 이건 왜 있는 걸까? 그런 것들.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대결. Why? 왜 그럴까? 인데요. 어떤 물건이 생긴 이유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보기 중에서 골랐는데 정답이 안 왔다? 그럼 설디의 승리로 끝나는 게임. 자, Y 문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청바지 있죠, 여러분? 청바지. 그 청바지 호주머니에 위쪽으로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바지 호주머니가 있는데 그 위에 작은 주머니, 그게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청바지 앞주머니 안쪽에 이 작은 주머니는 왜, why 왜 있는 걸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비상상황에 쓰던 은화를 넣던 머니 포켓이다. 2번, 회중 시계를 넣던 워치 포켓이다. 1번 머니 포켓이다, 2번 워치 포켓이다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1등으로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빵 이용권 보내드릴 겁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볼 건데요. 나미가 부르는 빙글빙글 듣고 올게요.

나미 빙글빙글 듣고 왔습니다. 문자 노래 나가는 동안 받았는데요. 이거 어려웠나 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같이 모두가 대동단결한 것처럼 전부 거의 1번을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1등, 진짜 그냥 시간상 1등. 4575님이 문자 자체는 1등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1번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회중시계를 넣던 워치 포켓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시계를 넣던 주머니다가 정답인데요. 청바지 앞주머니 안쪽에 있는 이 작은 주머니가 원래는 회중시계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든 워치 포켓이라고 합니다. 1870년대 미국의 광부 노동자 등 거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계가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한 기능성 디테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워치포켓인데 4547님 오답이라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9485님 2등 하셨거든요. 두 분이 진짜 30초 차이로 1, 2등으로 보내주셨는데 9485님도 머니포켓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워치포켓, 그러니까 시계주머니라는 걸 잘 쓰지도 않는데다가 생소하기도 해서. 근데 그 머니포켓이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주머니에 뭐 동전도 넣어놓고 지폐도 넣어놓고 하니까 그게 더 익숙했나? 9485님도 1번이라고 보내주셨고요. 3830님이 정답 2번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문자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4248님 1번이라고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뒤에 어깨 위에 1톤짜리 돌덩이를 얹고 하루를 보낸 듯합니다. 일주일 내내 무겁고 힘든 고뇌의 시간 연속이었는데 아이스크림처럼 시름을 사르르 녹여주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냥 해결을 할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잠깐 남 탓도 해보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다 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억울하고 그런 거예요. 참네. 너무 신경질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 탓도 좀 하고 내가 이런 뭐 마음이 들게 된 아니면 내가 이런 힘든 마음을 갖게 된 원인이 있다면 그 누군가를 좀 탓해보기도 하면서 그걸 탓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건 나도 알지만 그렇게 하면서 1톤짜리 돌덩이를 뭐 500 반톤으로 그냥 반톤 정도로 좀 줄여보시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됨을 또 직면을 해야 되니까 4248님 힘내시고요. 설레를 함께 하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잠시나마 잊길 바랍니다. 7654님이 워치포켓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8363님은 정답 1번 머니포켓이다 맞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땡땡땡땡입니다. 3368님 2번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이었습니다. 자, 1등, 2등 모두 모두 오답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승리자가 바로바로 저 설디인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가는 YY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 것일까?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탈리아어 카푸치노의 어원은 가톨릭 수도회인 카푸친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왜 커피에 수도회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카푸친회 수사들이 입던 갈색 수도복의 색깔과 커피의 색상이 비슷해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이야기. 2번. 카푸치노의 수도원에서 커피에 우유를 섞어 마시는 방식이 처음 만들어져서 수도회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커피의 색이 비슷해서 2번. 커피에 우유를 섞어 마시는 방식이 처음 만들어져서.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등 선물은 빵으로 가볼 건데요. 정답 1라운드처럼 안 나오면 저 설디의 승리로 끝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듣고 왔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문자 일단 먼저 살펴볼 건데요.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 과연 정답을 맞췄을지. 9, 4. 자, 정답을 안 보내주고 그냥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앞에 두 분이 계셔가지고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은요 4248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답은 2번 힘든 만큼 재충전의 시간 필요해서 감사한 방송 들으며 힐링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정답이 2번이 아니고 1번이었어요. 4248님. 아, 아깝다. 1등 문자 자체는 1등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자 참여도 하시면서 설레라 들으시면서 재충전하시면서 힘내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내주신 분 2436님이 정답을 1번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2436님께서 정답 1번 보내주셨는데요. 1번 카푸치네 수조자들이 입던 갈색 수도복의 색깔과 커피색이 비슷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요. 예전 수사의 머리 스타일 보면 동그랗게 테두리처럼 머리를 남겨두고 삭발하는 톤슈라라는 스타일의 머리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카푸치노 커피 보면 중간에 하얀색 거품도 있고 테두리로 보면 그 갈색 커피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톤슈라 헤어스타일처럼 보이기도 해서 카푸치노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설도 있군요. Why 왜 그럴까? 두 번째 문제는 1번이었고요. 수도복의 색깔 갈색이었는데 카푸치노 색이랑 비슷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2436님께 저희가 빵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도 좀 몇 개 더 살펴볼까요? 0921님 정답 1번, 그리고 7654님은 2번, 그리고 3830님 정답 1번, 4575님도 1번, 3368님 정답 1번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4575님이 수도복 색깔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166님은 아유 영어 나온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포기 선언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아는 것만 참여해 주셔도 돼요. 요렇게 또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의 상식을 또 얻어가는 거니까요. 랜덤 게임 함께 하시면은 문제도 풀 수 있고 선물도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는 것도 늘어난답니다.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 1등으로 정답 보내주신 우리 2436님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가 어제 폐회식을 가졌습니다. 106개국 1만 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세계 신기록도 연이어 나왔는데요. 대회 최고령 참가자인 106세 태국 국적 선수 사왕 잔프람 선수, 그리고 남자 105세 이상 원반 던지기에서 7.59m를 던지고요. 창 던지기에서 10.04m를 기록해서 두 종목에서 세계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행철 선수는요, 남자 70세에서 74세 800m, 1500m, 5000m의 트랙 달리기부터 10km와 하프마라톤 도로경기 등 총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6km 크로스컨트리에서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2028년은요, 네덜란드 브레다, 2030년 미국 휴스턴이 차기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는데요.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선수들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8년은 네덜란드 브레다에서, 2030년에는 미국 휴스턴에서 세계 마스터즈 선수들을 다시 만날 예정인데요. 기록보다 더 멋진 건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다시 출발선에 서는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내 나이가 어때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출발선에 서세요.

고령 선수들의 세계 신기록들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5572님이 마트에서 일한 지 언 1년이 다 돼가는데 내일부터 야간 근무로 업무가 바뀌었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청심환이라도 먹어야 하는지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이 오늘의 비타민 5C가 우리 5572님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서신 거잖아요. 앞으로 탕 하고 나가시면 되니까 5572님 잘 해내실 겁니다. 끝곡으로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네팔 대홍수 9일 만인 오늘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오늘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 중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뉴스 채널에는 진흙투성이인 직원이 구조대원 어깨에 들려 현장에서 옮겨지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터널 안에 아직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홍수의 또 하나의 기적으로 일명 기적의 초록색 집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아코트 지역에 있는 피아쿠렐 가족의 집으로 이 지역에 1200여 채의 집들이 홍수로 쓸려가는 상황에서 멀쩡하게 버텨 구글 지도에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위치 표시까지 생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항상 기적은 있었습니다. 3년 전 인도에서 터널이 붕괴됐을 때 갇힌 41명의 노동자들은 17일간 버티다 구조됐습니다. 두 달 전 베네수엘라 대지진 때도 건물 잔해 속에 어린아이 2명과 엄마가 11일을 버텼습니다. 1994년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만 19세 박승현 씨가 17일간 매몰됐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 긴급구호대가 네팔 지역에 파견을 나가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구호 이후 댐 붕괴 피해를 입은 라오스, 최근 튀르키예 지진까지 우리 구호대는 재난 상황에서 많은 인명을 살려왔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기적처럼 구조될 것을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

0: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 40%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꾀했던 2기 내각 인선은 공정 시비에 부딪혔고 부동산 세제 혼선, 호르무즈 파병 검토까지 맞물리며 민심의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담긴 민심의 본음과 여의도 청와대의 무인 및 셈법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매주 금요일 한국 갤럽 조사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40%, 부정평가 51%로 격차는 51%까지 벌어졌고요. 주목할 점은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더 떨어진 거고, 주목할 점은 정치에 약간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은 이제 매우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약간 관심이 있다라는 중관여층의 부정평가가 11%포인트 급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론이라는 게 특히 이제 전화면접은 약간 시차를 두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지금 이 하락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전문가한테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1: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는 있을 텐데요.
0: 예, 청와대에서
1: 청와대에서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40% 선에 딱 걸쳤는데 그 직전 대비 이제 2%포인트 추가 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42까지 빠질 때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분들 중에서 무려 긍정에서 1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약간 있다. 그러니까 관여도가 살짝 빠지는 분들 중에서 부정이 11%포인트 확 올랐는데 이게 오차범위를 넘어선 변동입니다.
0: 예.
1: 더구나 각종 지표에서요, 중도에서 38 나왔는데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최하치, 그러니까 40% 선이 무너져 있고요.
0: 예.
1: 40% 선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곳이 인천 경기 38인데 이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35, 이것도 40% 선이 무너져서 최하치. 전남 광주, 그러니까 전라인데 이쪽에서도 지금 70% 선이 무너졌습니다. 67이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호남의 특성상 지금 70선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60선이 추가적으로 하향 돌파가 되면 그러면은 정말로 그러면 코어가 빠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5% 나왔거든요. 이게 30% 선이 무너진 게 또 최초입니다. 또 30대에서도 31 나왔는데 최하치를 기록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그 청년층에서도 되게 안 좋고, 격전지에서 안 좋고요. 중도에서 안 좋고. 그리고 정치 고관여자들 중에서는 이미 빠졌고, 그다음에 중관여자들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 여파가. 이렇게 되면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대책이 지금 뚜렷하게 좀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0: 그렇군요. 개요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을 진행했고요.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1등이었어요. 23%, 그리고 경제 민생 11%, 인사 9%, 도덕성 문제, 재판, 본인 재판 회피 6%, 이렇게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일단은 부동산 정책은 조금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 전주보다 4%포인트, 1등이긴 하지만 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경제 민생이 4%포인트 올랐고 인사는 지금 9%인데 지난주에는 1%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8%포인트가 올랐다, 한꺼번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부정평가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인사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
2: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에 발표가 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당연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치에 약간 관심이 있다는 중간여층에서 부정평가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 다가오거든요.
0: 예.
2: 그리고 헤드라인에 다 이제 등장하게 되고 보도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됐지? 봤더니 부정적인 평가가 많네. 그러면은 또 중관여층에서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0: 예.
2: 특히 6개 부처 이 개각이 있었고 참모진 개편도 있었는데 눈에 띄는 후보는 2명 아니겠습니까?
0: 예.
2: 용혜인 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후보자, 그다음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인데 특히 용혜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으로 가는 이 행태, 초반부터 너무 욕심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가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서 봤을 때는 불공정하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예. 물론 90년생으로 청년 이 장관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청년인데 어떻게 비례대표를 두 번 했지? 근데 장관에 가면서도 의원직 유지하고 간다고? 이게 더 크게 다가온 거죠. 청년층의 부정평가가 늘어났고 중간년층에서도 여기에는 충격을 좀 받은 상황이다. 예.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세대별로 보면은 20대는 긍정 25, 부정 53, 30대는 긍정 31, 부정 60. 그래서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좀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혜인 후보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박정희 기자가 취재도 많이 하니까 네. 용혜인 후보자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지명, 그러니까 뭐 지명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할 수, 자진 사퇴도 뭐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는 사실상 조율을 해가지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2: 네.
0: 이거를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의원직만 사퇴하고 그냥 장관을 하겠다라는 건지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궁금해요.
2: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지명을 했을 때 청와대 쪽 이제 기류를 보면 지명했을 때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비례대표는 의원직 내려놓고 갔으니까
0: 예.
2: 그러니까 아예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용혜인 후보자,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 후순위가 바로 민주당 소속
0: 예.
2: 지금 후보입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전 사무총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참모진 개편까지 같이 엮어서 본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AIS로 갔어요. 그다음에 친노의 어떤 친문의 대표 인사격인 김경수 전 지사가 또 정부 특보로 갔습니다, 청와대로.
0: 예.
2: 그리고 만약에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 노무현 재단 일을 했던 고재순 후보가 의원이 됩니다.
0: 예.
2: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듯이 왼쪽을 이제 더 챙기겠다 이런 취지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흐름을 보면은 우리 편을 좀 어떻게 보면 다독이는 그런 인사가 되는데 용혜인 후보자가 어떤 버티면서 그저 어그러진 면이 있어요.
0: 예.
2: 청와대 쪽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기류가 좀 읽히고 있고 민주당 쪽 취재를 보면은 맨 초반에는 아 용혜인 후보자의 어떤 청년으로서의 좀 더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이 있겠다라는 판단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류가 워낙에 안 좋고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용혜인 후보자가 빨리 결단 내려야 된다. 이런 기류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용혜인 후보자 관련된 논평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0: 그렇군요.
2: 공개된 발언도 안 합니다.
0: 뭐 어제 이제 김민석 대표가 그 민주당 TV에서 네. 큰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는 비판이 많으니까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관은 뭐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의원직을 내려놓든지 뭐 여러 가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2: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간다 입장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0: 청문회 날짜가 안 잡혔는데
2: 네.
0: 이게 지금 9월 중순 네. 이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 네, 지금 이제 기류를 보면은 국회 성평등가족이 여야 간사가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0: 예.
2: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18일에 하자.
0: 9월 18일.
2: 9월 18일. 근데 야당에서는 21일 아니면 22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18일에 이때 보면은 최길수 특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0: 예.
2: 날짜 겹치니까 아 이건 분산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15일에 이영일 예, 부총리 후보자,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고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도 15일에 있습니다.
0: 예.
2: 16일에는 강신철, 홍지선 이렇게 국방장관하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오히려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늦게 열려서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 쪽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무적으로만 보면은 18일까지 뭐 속된 말로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2: 그렇죠. 아니 이거 지금 2주 남았습니다.
0: 이게 2주나 남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거 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을 하든 아니면 뭐 뭐가 됐든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건?
1: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죠. 아, 네.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관여도가 좀 정치 관여도가 좀 떨어지시는 그러니까 중간여이신 분들의 이제 특성은 민생 경기, 경제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정평가 이유 중에 경제 민생이 4% 포인트 갑자기 많아져서 11위 돼서 이제 2위가 된 건데요.
0: 예.
1: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제 한가위 그 명절을 앞두고 사실은 민생을 어루만져야 되고요. 그런 정책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일정이라면 그러면 인사 문제가 그럼 한가위 명절 코앞까지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1: 그러면 한가위 명절까지는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 그리고 여당 지지도 이 두 가지가 핵심 지표인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가위 명절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또 국정감사 시즌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올해 내에 반등 모멘텀을 찾을 것이냐 못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0: 예.
1: 그래서 인사 문제는 몇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사 문제가 사실 대통령 긍부정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강하게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예.
0: 알겠습니다. 뭐 지금 용해인 후보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되는데 일단 뭐 공소취소 얘기는 본인이 지금 뭐 검찰총장을 이제 지휘할 생각도 없고 검찰 이제 뭐 공소청장이 되겠죠 앞으로는
2: 네.
0: 그리고 이제 당장 뭐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나마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2021년에 코로나19 식약처 청탁 의혹이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뭐 이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당시에 이제 한 뭐 교수가 추진했던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교수가 뭐 양모 씨라고 하는 뭐 브로커라고 보통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브로커가 또 김승원 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청장한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게 임상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이게 식약처에서는 일단은 임상을 해라라고 이제 통과까지 됐는데 임상이 인간에게 좀 한 게 그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임상이 어쨌든 허가가 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여기에 주가 이득을 본 사람이 있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게 뭐 사기극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지금 뭐 움직임을 지금 뭐 집단 소송을 하겠네 또 지금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양모 이제 브로커 이 사람이 또 이제 김승원 의원한테 당시에 오빠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 호칭이나 이런 게 관계 문제까지 뭐 이렇게 뭐 룸사롱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지저분한 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욱 기자님 이거?
2: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자극적으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예, 한동훈 예. 무소속 의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0: 사진을 공개했어요.
2: 사진도 이제 예, 공개가 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 이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국회의원이 민원을 이제 듣고 전달하는 그런 뭐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차별과 지연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규정대로 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달라
0: 예.
2: 이런 취지의 이 단순 전달한 거다 민원을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치료제 승인 심사 기준 완화 절차 생략 이걸 요구한 적이 없다. 또 식약처 실무진 접촉이나 심사관에도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약처도 절차대로 진행했다. 이걸 또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0: 예.
2: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주장하고 있냐면 이거 3년 동안 이 검찰에서 탈탈 털었고 뭐 이성윤 최고위원도 오늘 그런 말을 하던데 이 철엄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강성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표적 수사를 한 거다. 그래서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결국 무혐의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소도 못한 거 아니냐. 기소 유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소 유예 자체도 이거 낙인 찍기다. 무혐의하면 무혐의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지난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0: 예.
2: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게 팩트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옆에 두고 나서 어떤 이제 오빠가 들어간 그런 문자 메시지나 자극적인 그런 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라는 얘기가 뭐 2021년 10월 7일에 이제 김승원 의원 후보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양모 씨가 이거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뭐 300억 투자도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청탁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약간 이슈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또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는 김승원 후보자는 뭐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이걸로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지.
1: 그런데 사실은 이것저것 보면은 자극적인 이제 그 용어들 그리고 상황 맥락들을 갖다 붙이고는 있는데 아 사실 지금 인사 문제로만 따지면 용해인 의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언론을 뒤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불이 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정말로 그러면 인사 관련해가지고 용해인 의원이 마지막까지 인사청문회 끝까지 가느냐 라고 하면은 용해인 의원도 탈탈 털리겠지만 예. 그러면은 뭐 혹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 뭐 분들은 그러면 뭐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누군가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다면 대통령 긍정률에 이 정도까지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짜 파괴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용해인 의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여론에서 들끓고 있는 것은 아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 수준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가장 부정평가 1위예요. 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쨌든 여론을 수렴을 해서 조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후퇴하는 안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연일 만나가지고 이제 용산 가족공원의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급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정평가의 이유가 4%포인트 부동산이 빠지기는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 여론이 좀 돌아서고 있다. 좀 뭔가 좋은 쪽으로.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그러면? 예, 예. 그런 조짐이 있는 건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30%까지 올라갔던 때는 8월 초순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세금 프레임이었고요. 지금은 약간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강하게 공급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는 이게 좀 조금 빠졌습니다. 부정평가 이유에선. 근데 긍정평가 이유에서 지금 6%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7%였습니다.
0: 예.
1: 그러면 한번 과거에 1월 말을 보면 1월 29일 날 6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을 때 그 직전까지도 1% 긍정 평가 이유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1%밖에 안 되다가
0: 예.
1: 이게 슬슬 올라가면서 2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가면 16, 1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긍정률은 65 올라가고 67까지 갔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잘한다가 51까지 갔었던 거로 생각하면
0: 예.
1: 긍정 평가 이유 중에서 지금 6%, 7%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용산 공원과 관련해서 조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언론이 다뤄주니까 슬슬 공급 프레임으로 되면서는 아 그러면 긍정평가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공급 프레임으로 계속 강화하면 상승 모멘텀을 언젠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0: 예, 그렇군요. 부동산 문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봐요? 지금 그 수도권 서울의 수도권 의원들은 이번에 그 정부안이 이제 수정된 걸로도 안 된다. 장기 공제, 장기 특별 공제
2: 네.
0: 이것도 원상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이게 바로도 민심을 듣고 있거든요. 지역에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세금만 계속 매기려고 그러냐. 그럼 이게 설명을 한대요. 아, 뭐 이 집은 아, 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설명해도
0: 예.
2: 이 자체 아파트 관련된 세제에 건드는 것 조차도 너무 힘들어한다. 이 부분들. 제가 또 민주당 쪽 특보단 쪽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당에다가 또 아니면 청와대 쪽에다 계속 전달하고 있답니다. 이런 의견들을
0: 예.
2: 직접 민심을 듣고. 그래서 이걸 세제로 푸는 것보다 공급으로 푸는 게 낫고 그러니까 주거복지 문제 푸는 게 낫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도 뭔가 수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오늘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이 52%, 반대. 이렇게 반대는 38%로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도 찬성이 54%에 달했어요. 근데 청와대를 또 옮기는 거는 반대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국회가 진짜 싫은가? 그리고
1: 가라.
0: 예, 서울에서도 너희 국회 꼴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서울에서도 찬성이 더 높아요. 지방보다 더 비슷한 오차범위 내지만은 뭐 57% 55% 뭐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난리거든요. 사실은 그 공공기관 전 아는 분들도 많고 뭐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렇게 나오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니기는 했습니다. 예. 2020년 7월에 조사했을 때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47%였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한 6년 좀 지나서 또 조사하니까 5%포인트 더 늘어서 52가 됐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은 54입니다.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이고요. 또 여러 공공기관 대다수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국 평균 57이 찬성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한다면 서울에서도 52%, 경기 인천에서도 인천 경기에서도 55%니까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은 좀 완화시키자, 좀 많이 보내자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반대가 53%입니다.
0: 예.
1: 또 서울 수도권의 공공기관 대다수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입장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53%.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반 약간 넘죠. 그렇게 되면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다지 높은 그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좀 높은 비율인데
0: 찬성 38, 반대 53.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져 있죠.
0: 국회랑 정확하게 반대예요. 예, 국회는 찬성 52, 반대 38이니까 정확하게 만드네요.
1: 예, 예. 예. 이게 2020년에서도 반대가 더 높은 비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청와대는 상징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를 이전했을 때 그 부지를 뭐 활용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국회는 완전히 전체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아파트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데 청와대를 옮긴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그 자리에 뭘 쓸 건가라는 효익의 문제로 보는 건지 예, 그거는 알 수 없는데 묘하게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좀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물어보질 않아서 이유를 왜 반대하는지를 네. 이유를 물어보진 않아서
2: 뭐, 네. 국회 그 여의도가 입지적으로도 좋아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0: 거기 아파트 짓자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어차피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 보내버리고 거기다 공급 대책을 거기다 하자 뭐 이런 여론도 오히려. 있긴 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공원 개발하는 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논리가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약간 뭐 조크 농담성이기는 네. 하지만은
2: 그동안 불신을 예.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0: 불신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2: 네.
0: 발전 뭐 4대 포함해가지고 예. 뭐 한점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유사 중복 공공기관 109개를 통폐합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다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온 건데 이게 그런데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도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농협은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닌데 왜 우리 옮기려고 하냐. 지금 뭐 총파업하겠다. 지금 뭐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게 하반기에 조금 많이 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이걸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 이것도 뭐 정부의 능력일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정주 여건을 잘 만들고 설득해 나가겠다는 게 뭐 한성숙 총리의 설명이었거든요.
0: 예.
2: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민영화를 어떻게 막아내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뭐 전력 문제나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걸 통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는 저는 많은 또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0: 예.
2: 특히 이번에 KTX랑 SRT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코레일과 SRT 통합이 되면서 뭐 인상이 요금도 이제 내려가고 좌석도 많아지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고 체득을 하면서 아, 이게 기능 중복이나 어떤 민영화된 우려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이걸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국민들이.
1: 예, 뭐 국민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공공기관에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0: 예.
1: 지금 엑소더스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지방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에 있을 수 있는 이 뭐 기관이 뭐가 있느냐 이쪽으로 지금 대탈출이 대탈출가 지금 시작이 됐다. 아 그래서 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네. 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그래서 이게 또 화두가 하반기에 될
0: 하반기에.
1: 수도 있겠다. 하반기에 네.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후 2위로 외교가 13%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게 호르무즈예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긴장관계에 있죠. 여기에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P-8A 해상 초계기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파병 동의안을 국회 동의안 보낸다라고 뭐 그런 보도가 나왔다가 이거를 또 정정하는 보도 나왔어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그래서 네.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정우 기자한테 네. 물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0: 일단은 이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보면은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를 좀 해야 되고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건 그 이제 아시겠지만 들어보면은
1: 보내겠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저는 네.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1: 저는 이게 딱 데자뷰가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에 파병하는 딱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게 그때도 진보 진영에서는 완전 결사 반대,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비전투병들은 그래서 이제 그 의료병과 공병 중심으로 파병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지율에 앞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일단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런 데서는 결사 반대 이미 성명을 지금 낸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2: 5에서 10% 포인트의 충격이 있죠. 예, 왜냐면 과거에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그때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하는 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뭐 비판 성명을 내거나 했었습니다.
1: 예.
2: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거 그때도 자유투쟁부대였던가요?
1: 예.
2: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비전투 중심으로 가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비전투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전투병들에 대한 후방 지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진보적인 단체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트루스 소셜에 한번 갑자기 한국 얘기를 꺼내면서 한국이 동참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또 얘기했거든요.
0: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1: 몇 번을 지금 얘기하고 네. 있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대미 투자 1호 지금 이것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또 한미 안보 협의는 지금 6월달 이후로 지금 열리지를 못하고 있고 뭐 핵잠수, 핵추진 잠수함 뭐 아니면 사용 해결료 사용 사용 후 해결료 제처리 문제라든지 막 이런 게 다 스톱돼 있으니까 지금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뭐 진보 범 여권 정당들의 얘기가 지금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 중에도 걱정하는 분은 많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을지가 또 정부의 능력이겠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설득하기 노력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1: 예.
0: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뭐 트럼프가 삐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그러니까 야, 참 어렵습니다. 이거 짧게 얘기할게요.
0: 네.
1: 이거 아니 그 차기 조사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오늘 갤럽이 조사했는데 한동훈 9, 김민석 7, 오세훈 5, 조국 4, 장동혁 4 뭐 이래요. 이게 지금은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지만은 눈에 띄는 거는 한동훈 의원이 1등이고 그리고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대여 공세에 그래서 존재감이 좀 더 부각된 거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이제 그 직전 조사, 3개월 전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1위였습니다. 예. 9%로. 그리고 한동훈 8%로 2위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전이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묘하게 4% 포인트 하락을 해서 5가 됐습니다. 5%. 예. 그러면서 3위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밀려가는 어떤 그런 지지세가 한동훈 의원 쪽으로 가서 9%로 1위가 된 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두 자릿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등은 김민석 대표가 7%인데요. 예. 두 자릿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는 무려 20몇 퍼센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로 따지면은 거의 뭐 절반 밑에죠.
1: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여당이었고 그때는 그렇죠. 상황이 다르죠. 좀.
2: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었고요. 예. 그때 총선 직전이었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될 것 같으면 15%를 넘어주면 그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죠. 보수에 그러면 잠룡 중에서 1등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저는 이 수치만 가지고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심 천국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0: K-POP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는 어느새 문화광국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의 한 작은 라이브 클럽은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우리 문화를 즐기는 시대인데 정작 우리는 문화를 잘 즐기고 있을까요?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는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서현 시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이거를 일단 아이템을 이거를 선정해 오셨다고 그래서 이거 서현 시인님이 가져오신 건가요?
1: 네.
0: 이거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뉴스가 저도 네.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 크게 몰랐어요. 화제가 된 건 아니라서 그런데 맞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게 좀 죄송한 얼척이 없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8월 26일 부산의 대표적인 인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여기가 두 달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요.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춤이 왜 문제냐면은 일반 음식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큰 공연장 같은 데는 이제 별도로 이거는 뭐 돼 있겠죠. 뭐. 그런데 여기는 일단 이런 작은 데는 우리나라는 구분이 일반 음식점 아니면 유흥 음식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연은 되는데 춤이 안 돼요. 일반 음식점은. 근데 유흥업소가 되면은 일단은 청소년들이 못 들어오는 거 하나. 그리고 세율이 달라져요. 여기는. 또 뭐 이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라이브 클럽들은 다 일반 음식점인데 공연을 앞에서 하고 막 방방 뜨고 기타 치고 그러는데 얌전하게 춤을 추면 안 되고 얌전히 있어야 된다. 이런 딜레마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를 왜 가져오셨는지 우리 시인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서
2: 못 하시는 게 없어요.
0: 춤도 좀 추시나요?
1: 아니요. 홍대 가서 살았다고.
2: 그러니까. 아니, 홍대 살기는요.
0: 춤 좀 추셨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1: 네. 글쎄요. 근데 이렇게 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젊은 세대의 춤은 약 그 K-POP 댄스에 딱

0: 같은데
1: 문체부
0: 아,
1: 장관?
0: 예, 문체부 채영 문체부 장관 생각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 규제에 대해서 좀 시대에 맞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주들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LP 카페 이게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2: 네, LP 카페 저도
1: 예,
2: 가봤죠.
1: LP
2: 요즘도
1: 카페.
2: 있죠.
1: 근데 LP 카페에서 이제 옛날 노래들이 나오면은 좀 흥이 있는 그러니까 댄스류도 있잖아요. 90년대 댄스가 나오면은 사실은 술을 먹다가 그
2: 그렇죠.
1: 골목이라고 하기 뭐죠? 로비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길.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일어나서 춤추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다 영업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2: 근데
1: 이거를.
2: 그건 또 이제 무대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또
1: 아,
2: 있더라고요.
1: 그래요. 무대
2: 이게
1: 설치.
2: 법률적으로 정말 복잡해요.
1: 아,
2: 저도 지금
1: 그래요?
2: 찾아보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을 판매하고 식사와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데 라이브 공연을 하면 일반 음식점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고요.
1: 예.
2: 음료 음식을 파는데 술은 못 먹는데 라이브 공연을 하면 휴게 음식점 업이 되고요. 술이 중심이고 손님의 노래를 허용하면 단란주점이 되고요.
1: 단란주점, 예.
2: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춤과 노래가 허용이 되면 유흥주점이 되는 거예요.
1: 일단 모든 그네 가지를 제가 다 가보긴 했네요, 보니까.
2: 아니
1: 옛날이
2: 근데
1: 최근에는 아니죠. 옛날에 다 가보긴 했네요.
2: 그래서 갑자기 하나가 지금
1: 예.
2: 분류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무도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예. 옛날에 뭐 캐바레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2: 그 요즘에 이제 콜라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 콜라텍. 예.
2: 이건 뭘로 구분하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무도장은요, 체육시설로 분류를 해요.
1: 체육시설이에요? 그 콜라만 마시는 거예요,
2: 아,
1: 그래서?
2: 그렇죠. 거기는
0: 아, 그래서
2: 이제 술을 안 마. 예.
0: 콜라텍이구나. 아.
2: 그래서 콜라텍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은 이거 유흥주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1: 예.
2: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사이 어딘가에 지금 라이브 공연장이 있는 거예요, 소규모. 이걸 어디로 넣어야 될까? 막
1: 예.
2: 이렇게 지금 분류가 아주 애매해졌는데요. 이게 90년대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대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90년대에는 그 라이브 클럽을 에서 공연하는 인디 밴드를 유흥 적객업으로 분류를 적객원으로 분류했대요.
1: 왜요?
2: 아, 거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분류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1: 아,
2: 예,
1: 접객원으로?
2: 유흥 적객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대중예술인은 유흥 적객원에서 제외하는 그런 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긴 했는데
1: 예.
2: 아직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1: 예.
2: 근데 제가 갑자기 이거 지금 영업정지를 때린 거잖아요.
1: 예.
2: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일반 유흥주점인지
1: 예.
2: 아니면 공연장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1: 예.
2: 공무원이 한번 들어가 보면 알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단란주점인지 뭐죠? 단란주점 말고 또 있잖아요.
1: 예.
2: 뭐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면 이걸 이렇게 영업정지 두 달이나 안 때려도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합니까, 행정이.
1: 아니, 대한민국 이 조선시대, 뭐 고려 조선시대부터 흥의 민족인데 춤출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0: 그러니까
1: 술좀 먹다가?
0: 말씀하신 규제 보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노래와 춤이랑 술을 완전히 딱 갈라가지고 무슨 교집합, 합집합 만들듯이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굉장히 이 처분이 행정과잉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면 다 되는 게 행정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민원이 떨어지면 행정으로 뭐든 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민원을 걸었기
1: 그러니까
0: 때문에.
1: 누군가가 이거는 고발이든 민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2: 그 시끄럽게 굴고 막 거기서
1: 시끄럽다.
2: 춤추고 막 이렇다더라. 뭐 이렇게 민원
1: 아.
2: 들어가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1: 예,
2: 그렇게.
1: 그렇군요.
2: 아, 근데 그뭐 앞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때 이제 젊은 시절에 홍대 가서 많이 놀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 아, 그러셨어요? 아, 그렇게 안 보였는데,
0: 아니,
1: 나
0: 아닌데요.
1: 그렇게.
0: 아, 저 광주
1: 아,
0: 사람인데요.
1: 홍대 죽돌이셨네요.
2: 아닌데 우리 이제 홍대에서 지금 아직도 공연하는 소규모 공연장 이런 데들이요.
1: 네.
2: 아직도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 있대요.
1: 아니, 저는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밴드를 한 적이 있어요.
2: 네.
1: 직장인 밴드 같은 거죠.
2: 아, 밴드 했어요?
1: 아, 예, 그냥. 그래서 홍대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한 거죠.
2: 네.
1: 하루를 빌려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 불러다가 이제 뭐한 건데 다 술 먹고 다 뭐 춤추고 다.
0: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저지르신 건데.
1: 지금 불법행위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라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했다.
0: 이렇게 상문화된 규정이 느닷없이 적용이 돼서 피해자를 만드느니 규정 자체를 현대화로

0: 되게 손보는 게 맞는 것 같고
1: 예.
0: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그 문화 행정이 그 인디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아주 오랫동안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를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뭐 최영 문체부 장관이 이 사안에서 따로 말씀도 하셨지만
1: 예.
0: 사실 지금 그 주무부처의 눈길은 케이팝이라는 데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팝 얘기를 하면서 이게 몇 조 수입이 되고 수출이 어떻게 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의 문화적 기반 그리고 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디밴드 라이브 공연이 이렇게 침해받고 그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그 케이팝이라는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뭐랄까요? 퇴폐형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화를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여성 적개건이 있고 거기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퇴폐 영업을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개념으로 그 법률적으로 구분을 자꾸 해버리려고 하니까
1: 예.
2: 새로운 문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문화 현상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에다가 애매모호하게 둔 상태에서 사실은 그 적용 자체를 사문화하다시피 해버린 거죠.
1: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인디 밴드들이 활동한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2: 그러니까
1: 한 30년, 20년, 30년 된 건데 이게 아직도 회색지대 있다라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2: 좀 답답한 현상인데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인디 밴드의 활동도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홍대 라이브 클럽이나 이런 것들의 개수도 좀 줄어들고 K-팝에만 모든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그냥 쓱 하고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속은 안 하니까
1: 예.
2: 늘 해왔는데 갑자기 단속한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1: 그렇군요. 이제 영화도 갑자기 영화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영화도 대한민국의 영화들이 잘 나가는 게 있지만은 지금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사장되고 있거든요.
2: 네, 맞아요.
1: 개봉을 해도 잘 그래서 이게 영화 산업 자체의 위기다. 그게 왜냐면은 봉준호 같은 사람들도 그냥 잘 뭐 소규모 영화 만들다가 다 올라오는 건데 그 기반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영화 산업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악 산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K-팝이 아무리 잘 나가고 해외 그런다고 해도 그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작은 인디들이 다 탄압받고 뭐 규제받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0: 이게 뭐 세계적 음악 그 흐름을 보면 사실 영국 밴드가 주름을 잡았던 시절도 있고요. 비틀즈를 비롯해서 뭐 최근까지도
1: 그것도 클럽에서 시작했어요.
0: 네,
1: 그냥.
0: 클럽에서 시작했고 네. 그 이후로 J-POP이 또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시기도 짧게 있었어요. 그리고 K-POP이 지금 유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음악은 어쨌든 유행하는 사업이고 유행이라는 거는 흐름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1: 예.
0: 이거는 뭐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음악 사업의 지원과 관심과 인기가 K-POP에 다 치우쳐져 있을 때 어느 날 수출이 잘 안 되고 어느 날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음악을 즐겨야 되느냐 황폐화 돼 있을 때 그런 고민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우리에겐 트로트가 있습니다. 예.
0: 트로트랑 K-POP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2: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류나 K-컬처나 이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가니까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찍어내거나 뭐 물론 이제 그것 자체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1: 그 말씀하신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가 하이브, SM, JYP, YG 등 4대 기획사와 함께 대규모 K컬처 프로젝트 페노메논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서울에서 11일간 축제를 열고 52만 명 이상을 모으고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요.
2: 네,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으로 자꾸 예.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종의 문화를 수출한다는 개념에만 지나치게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본질적으로 문화는 문화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창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1: 예.
2: 아까 독립영화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가끔씩 독립영화관을 아직도 가거든요. 근데 관객이 많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진한 느낌 같은 걸 받아요.
1: 예.
2: 그런 것처럼 라이브 카페, 라이브 클럽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들을 만들어주고 아주 작은 인디 밴드들이 거기서부터 공연하기 시작하고 이런 창작 여건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있어야 그 숨을 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바로 기획사로 대형 기획사로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밑바탕을 깔아줘야지 사실 그 위에서 좀 더 뭐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2: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게 이번 사건으로 좀 대변돼 준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뭐 오방가르드 영업 정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청원이 지금 1만 명 이상 들어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 뭐 저희가 좀 이거를 또 다루는 이유가 이게 좀 더 공론화되는 거를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하기도 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인님은 뭐 이 사안에 대해서
0: 지금 우리가 K-pop 노래를 하잖아요. K-pop 자체가 노래지만, 근데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 저보다 더 어린 세대, 10대, 20대들이 K-POP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페노메논이라는 것도 다 해외 팬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을 벌어드니까 그렇겠죠.
2: 그렇죠. 관광 개념이니까.
0: 근데 우리나라 K-POP 팬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가수들의 티켓도 예매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전 세계인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렇다고 작은
1: 오픈런 뭐 몇 초 컷인가요? 그렇죠.
0: 네. 아. 그리고 뭐 사인에 한번 가려고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앨범 많이 사야 되고. 예.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라이브 클럽이나 뭐 인디밴드 같은데 다른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느냐. 소규모 공연장이 너무 좁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뭐 해체되는 그룹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또 K-POP은 잘 굴러가냐. 4대 기획사 말고 중소 기획사에서 나온 뭐 그룹들은 뭐 7년 동안 돈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
1: 예.
0: 그분들도 청년들이에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뭐 K-pop 댄스학원 갖고 춤을 배우고 다시 예. 연습생 도전하고. 근데 또 대다수는 안 되고. 지금 K-pop 사업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1: 예.
0: 돈이 잘 벌리니까 약간 눈 감고 있지 않나? 건전하지 못한 산업이 도대체 얼마나 흘러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롯 발현된 음악인데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소구되지 못하는 게 그게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나? 여러 가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말씀 듣다 보니까 대학로 소극장들이 문 닫는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1: 예.
2: 이거랑 처지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콘텐츠 지원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그런 것처럼 음악 산업에 대해서도 뭐 라이브 클럽 자체를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1: 예.
2: 라이브 클럽 공연을 하는 인디 밴드들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이번 기회 한번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1: 예,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죠. 예, 이렇게 뿌리가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다양해 있어야 또 새로운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하게 문화 강국으로서 또 문화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걸 떠나서 인디밴드 보면서 춤은 추게 해주자.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예, 그거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 정부가 유능하게.
2: 아, 음악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1: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성한 평론가 서현 시인이었습니다. 청국의 서재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9월 4일 금요일 시사청국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9회 말 조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12: 펄!
1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외출하거나 여행을 가면 카메라로 이 순간을 기록할까, 아니면 카메라보다 눈과 귀, 코 등등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몰입할까, 이런 고민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요. 경험이 사라지지 않는 기록, 또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내 감각의 체험, 이 둘 다 놓치지 않는 방법, 그냥 좀 부지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카메라로 한번, 이렇게 부지런히 두 번씩 담아보면 둘 다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 주말 여러분들 이렇게 두 배로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느덧 9월의 첫 주말을 또 맞이하게 됐네요. 날씨가 가을 느낌이 가득해지니까 뭐 나들이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내일 또 여의도에서는 불꽃축제 하잖아요. 아휴, 또 그 불꽃축제 보러 가시는 분들 얼마나 복잡할까? 정말 너무 많거든요. 인파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시기가 바로 여의도 불꽃축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직접 가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복잡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즐겁게 즐기다 오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도 그런 그 고민 하신 분들 계시죠? 어디 좋은 곳 갔을 때, 멋진 풍경을 볼 때 누구는 이런 모든 경험 카메라로 남겨야 돼, 남는 건 사진뿐이야, 이런 분들 계시고, 또 누구는 아,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는 그냥 이 순간을 즐겨,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냥 담아, 그게 최고야, 이런 분들 계시고요. 뭐가 옳다, 이건 아무도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선택인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딜 가나 그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0: 저는 다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좋은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딜 가나 이렇게 좌우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진짜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장면들, 더 많은 순간들을 제 머릿속으로 계속 제 눈으로 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 이건 정말 놓칠 수 없어. 그러는 순간 사진기로 그 순간을 포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마음에도 실컷 담을 수 있고 사진으로도 실컷 남길 수 있습니다. 불꽃 축제 가시는 분들 거기서 또 사진 엄청 많이 찍으실 거잖아요. 좋은 사진, 멋진 사진, 멋진 추억 많이 많이 남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다비치의 팡파레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분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또 주말을 앞둔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음접풍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 미역 유자 등등 아주 가득가득 특산품이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번 한 주 또 음접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 준비되어 있죠. 바로 김지훈, 김성식, 장은아, 이봄소리의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이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만 반드시 문자로만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신청사연에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다섯 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4837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제가 오늘 동대구에서 칠곡까지 갈 일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무궁화호를 타봤거든요. 그런데 옆자리 아저씨가 계셨는데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기타를 꺼내서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셨어요. 기차에서 그냥 노래해도 되는 건가 봐요. 사실 그 함께 그 기차를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의 어떤 의사와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굉장히 낭만적인 그림이거든요. 옛날에 그 기차 타고 여행 가면서 친구들하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던 그런 장면 우리 옛날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 있잖아요 우리. 네 예전엔 진짜 그게 낭만적인 장면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함께 타고 가는 승객들의 양해를 다 구해야 하지 않을까. 네 좋은 여행이었길 바랍니다. 좋은 멋진 그 장면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되는 그런 재미있는 추억이었길 바랍니다. 참 그 아저씨 낭만적이네요 진짜. 4652님께서 공덕동 성당에서 4년 반 동안 함께했던 남산근 라파엘 신부님께서 얼마 전 인사발령으로 떠나셨는데요. 이별은 항상 어렵고 눈물도 많이 났답니다. 신부님 덕분에 더 예뻐진 성당에서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제가 그 지난주에 성당 가서 주보 보니까 진짜 그 많은 신부님들이 그 위치 이동이 계셨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정말 함께 정을 나눴던 그 성당 가족들, 그 신도들과 헤어지는 일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많은 정을 나눈 그런 신부님들 또 신자들 계시잖아요. 네, 어딜 가서든 또 그곳을
따뜻한 공간으로,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6379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오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 받고 오후에는 상담 받느냐 하루 종일 바빴답니다. 병원에서 입원 이야기가 없어서 다행이다 싶긴 해요. 이렇게 쭝디님 목소리 듣게 돼서 행복하네요. 차태현의 I love you 신청합니다. 잠깐만, 다 좋은데, 난 이게 왜 웃기죠? 여러분들도 혹시 조금 그러셨나? 이렇게 쭝디님 목소리 듣게 돼서 행복하네요 그러시길래 제 노래 신청 하나 했어요? 네, 그렇죠. 듣는 목소리와 이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주는 행복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6379님의 이 취향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제가 두곡 들려드릴게요. 637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부를 때 노래로 들으면 좋은 노래, 좋은 목소리, 차태현의 I Love You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소수빈 씨입니다. 이번에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한 11곡이 담긴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곡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는 헤어진 연인에게 좋은 인사를 건네지 못한 미안함과 뒤늦은 후회가 담겨있는 곡으로 역시 소수빈 씨만의 따뜻하면서도 감성 어린 보컬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어느덧 데뷔 10주년을 맞이했고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이 느껴지는 이번 신곡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 이 팀 요즘 굉장히 핫하던데요. 바로 소녀시대의 효연, 유리, 수영 세 사람의 유닛 효리수입니다. 태연, 티파니, 서연의 테티서와 이렇게 경쟁의식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재미 포인트이긴 하죠. 이 테티서 좋아한다는 말만 어디서 들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던데 와 정말 저도 몇 번 봤는데 너무 털털해지고 내숭도 없고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효연, 유리, 수영의 효리수. 특유의 유쾌한 긍정 에너지를 담은 신곡 스키비디를 발표했습니다. 자, 세 분의 활동 응원하면서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죠. 소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그리고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0: 베레.
1: 음악인의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소수빈 씨와 소녀시대 효리수의 노래 이렇게 만나봤는데, 먼저 이 소수빈 씨는 싱어게인에 출연하기 전부터 활동을 이어왔고요.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 그만큼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음악은 꾸준히 해왔다는 뜻이잖아요. 10월에 또 단독 콘서트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효리수 세 분, 와, 어쩜 이렇게 재미있는지. 이 세 분 보면서 저는 진짜 그런 생각해요. 아, 연예인은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연예인인 거지. 그런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가식 하나도 없고 꾸밈 하나도 없고 그렇게 방송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예능, 드라마, 노래 다 멋지게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효리수 활동도 대박나시길. 아니, 대박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9865님께서 쭝디, 1년 전 장염으로 병가를 내며 10일 만에 퇴원했던 제가 며칠 전부터 복통으로 비슷한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을 찾아 검사 및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피검사에는 이상소견이 없어서 처방만 받았어요. 쭝디는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시기를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네, 일단 그 어떤 다른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거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고, 아무래도 9865님께서 일하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시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돼요. 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한두 가지씩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9865님이 뭘 할 때 제일 행복한지 즐거운지 그거 리스트로 한 3개 정도만 뽑으셔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시간을 꼭 가질 거야. 이렇게 좀 생활하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은 정말 스트레스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자, 꼭 스트레스 쌓지 마시고 해소해 가면서 일하시길,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2902님께서 책을 잔뜩 샀는데 휴대폰 거치대로 쓰거나 냄비 받침도 됐다가 베개도 됐다가 하네요. 주말엔 책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905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 한번 이 공상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책을 베고 누워있으면 책의 내용이 내 머리로 쓱 들어오는 거, 그런 상상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2905님이나 저나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정말 즐겨 읽는 그런 애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하며 산다는 거, 그것만큼은 충분히 우리도 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 네, 스스로를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책과 씨름하는 나의 모습 좋아해 주도록 하죠. 귀엽잖아요, 그런 모습. 자, 6366님께서 쫑디, 이제 부산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날씨가 좋네요. 조민규의 바람 신청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노래를 한 곡, 우리 6366님의 신청곡 조민규, 포레스탈라이 멤버죠? 바람,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대신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제가 방금 했던 얘기는 잊어주세요. 저 스스로를 나도 모르게 귀엽다고 얘기했던 제가 살짝 부끄러워지네요.

불완전한데 큰언니는 늘상 막아주었고 항상 기도해준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언니가 벌써 70이 됐네요.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양쪽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시는데요. 칠순 맞아서 아무쪼록 아프지 마시고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큰언니가 즐기던 영화음악을 신청하면서 생일 축하 청해도 될까요? 영화 미션의 주제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신청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사연은 박혜웅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신청해 주신 곡 영화 미션 OST 중에 가브리엘의 오보에 듣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 박혜웅님의 큰언니 칠순 진심으로 저도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언니가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 혜웅님이 이렇게 항상 감사함을 느낄 줄 알고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큰언니께서 항상 박혜웅님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언니에게도 혜웅님의 존재가 또 하나의 수호천사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서로에게 수호천사가 되어주지 않았을까. 네, 항상 두 분 진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함께여서 행복한 두 분이시길 항상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음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박희용님께서는 선물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이번에는 그 박인실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인데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네, 박인실님이 신청해주신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아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주신 박혜홍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일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저는 그 보면은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걸 느끼는데 왜 형제간에도 우애가 굉장히 깊은 그런 형제들이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우정이 돈독한 그런 친구 사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만은 절대로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꼭 보면은 두 사람 다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존재가 되어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 좋은 관계로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혜영님뿐만이 아니라 그 언니분도 서로에게 그런 좋은 존재였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윤종신의 해변의 추억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2일이죠. 서울의 미술축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1년 중 서울이 가장 붐비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런던에서 출발해 세계 미술시장을 이끄는 아트페어 프리츠 서울과 한국화랑협회가 이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이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 이 두 행사가 손을 잡게 됐고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 시기만 되면 아예 서울 전체가 화려한 예술축제를 함께 선보이는 중입니다. 수백 개의 화랑이 참여하는 삼성동의 대규모 아트페어 전시장에선 데미안 허스트, 루이즈 부르주아 같은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과 김창렬, 백남준 같은 국내 거장의 작품까지 만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번 주말엔 을지로 삼청동, 한남동, 또 청담동에서도 밤늦도록 전시장이 문을 엽니다. 거기다 영국 작가 라이언 갠더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펼쳐지는데요. 서울 거리 곳곳에 특별히 제작한 동전 16,000개를 숨겨놓고 찾는 사람이 작품 소장자가 되는 이벤트라고 해요. 와, 이건 정말 저도 꼭 찾으러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그야말로 서울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전시장이 되는 이번 주말은 거리 곳곳에 화려한 미디어 아트 영상 또 라이브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저 즐기면 좋을 듯합니다. 축제는 마주하고 만끽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죠. 그림을 잘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갤러리 전시장을 따라 골목을 걸으며 마주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우리의 9월이 풍성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였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메인 개최지인 삼성동은 물론이고요. 서울의 모든 전시장들이 들썩들썩 하는데요. 예전엔 뭐 그냥 아트페어만 개최했는데 몇 년 전부터 서울 전체의 미술축제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거 보면 요즘 우리 국민들 전체가 미술, 전시, 뭐 영화, 책 등등등 이런 그 문화상품들 정말 열심히 즐기고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멋져요. 이런 뭐 미술 전시나 뭐 영화도 그렇고 항상 매진이잖아요, 매진. 정말 이 문화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막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9월이라 왠지 들뜨는 마음과 함께 재밌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도 꺼내어 나눠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CD, 화장품, 육포 등등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오늘은요, 올해가 그 스포츠 이벤트가 참 많은 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시안게임도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관련 영화를 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신 영화가 아닐까. 바로 제리 맥과이어. 1997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벌써 와 30년이 된 영화네요. 이 주인공 제리 맥과이어 역의 톰 크루즈가 열연을 했죠. 대형 스포츠 에이전시의 잘나가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들의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수많은 선수들을 관리하며 화려하게 살다가 경기 도중에 실려나가는 하키 선수의 아들이 제리에게 당신은 우리 아빠 걱정 안 하잖아 그러면서 몰아붙이게 되죠. 그 한마디에 제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이후 제리는 돈보다 사람을 챙기자고 회사에 제안했지만 해고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단 한 명의 고객 만년 2인자 미식축구 선수 로드와 회계 담당 직원인 르네 젤 위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톰 크루즈의 제안에 넘어가 이 로드가 외치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Show me the money! 이 대사 개봉 후에 미국 영화 100대 명대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로 무적의 액션 스타가 됐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무너지고 벌벌 떨며 애원하는 그런 한 남자를 연기하는데 그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또 이 영화로 르네 젤 위거가 스타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에 흘러나온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시크릿 가든, 이 노래는 발매된 지 2년 만에 역주행해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Pocketful of Rainbows, 그리고 닐 영의 World on a String 등 올해 이 팝, 올드 팝들도 또 영화에 많이 많이 등장하죠. 정말 재밌는 작품이에요. 다시 보고 싶은 작품, 그리고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찾아보시라고 정말 강추 드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영화 중에 최근 왕과 사는 남자로 거장 대열에 오른 장항준 감독이 만든 비운의 농구 영화 리바운드, 이 작품도 저는 안 봤는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이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엔 펀의 We Are Young 이 노래가 흐르는데, 편집기사가 함께 편집하다가 We Are Young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살짝 깔아보니 너무 좋았지만 문제가 바로 저작권이었죠. 너무 비싸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투자사가 이 리바운드 영화 대박날 것 같다면서 흔쾌히 곡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흥행엔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왕사남 성공 이후 장항준 감독의 이 리바운드 다시 보기 열풍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오, 그때 투자가 나쁜 투자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저의 추천작 속 OST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영화 제리 맥과이어 OST 중에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ecret Garden, 그리고 영화 리바운드 OST 중에 펀의 We Are Young.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오늘은 스포츠 영화 두 편의 얘기와 또 음악 들어봤는데 이 제리 맥과이어 저도 너무 재밌게 본 영화라서 아직도 그 영화 속 장면들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야, 그런데 따져보니까 정말 오래된 영화네요. 전 이렇게 오래된 영화인가?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97년 개봉이라니. 와우. 정말 진짜 안 보면 후회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안 보셨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톰 크루즈가 이 영화 속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미식 축구 선수 로드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바로 쿠바 구딩 주니어라는 배우예요.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 조연상을 수상했어요. 이 영화에 등장한 대사 'Show me the money' 이게 바로 그 쿠바 구딩 주니어가 톰 크루즈의 러브콜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톰 크루즈에게 했던 'Show me the money'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이 대사 이후에 수없이 패러디도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 제목도 됐잖아요. 아, 참 너무 멋진 영화 속 멋진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또 스포츠 이벤트가 계속 있어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또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관람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2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영화 상영뿐 아니라 음악 영화제니까 제천 예술의 전당, 제천역 앞, 또 의림지 역사박물관 등에서 야외 공연도 펼쳐진다고 해요. 영화도 보고 공연도 즐기는 멋진 시간 될것 같죠? 그리고 요즘 OTT에서 또 화제의 드라마가 있던데요. 스릴러인데 들쥐. 알고 계세요, 여러분? 류준열, 설경구 이두 배우가 출연하고 류준열 배우가 1인 2역을 한다고 해요. 글로벌 화제성도 아주 대단하던데 저도 꼭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 중에 박보람의 해화동.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 OST들도 만나볼까요? 먼저 982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희 중2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시절에 아들 친구들 7명과 노래방에 가서 이태원 클라스의 주제곡 하현우의 돌덩이를 다 같이 불렀어요. 그때 아들이랑 친구들이 축구, 농구하러 다니면 저도 같이 따라다니며 다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저희 아이만 다른 중학교 배정받아 적응하느라 꽤 힘들었어요. 지금은 또 어찌어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답니다. 이 땅의 예민한 사춘기들 응원하며 하윤의 돌덩이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뭐 정말 어디 가서도 이렇게 친구도 잘 사귀고 적응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곡 더 들을 텐데 박진경님 외에 여러분들이 또 이태원 클라스 OST 중에 김필의 그때 그 아인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신청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곡도 한번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두 곡 들으시죠. 9820님의 신청곡 하현우의 돌덩이, 그리고 우리 음저풍 많은 가족들이 신청해 주신 이태원 클라스 OST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네, 이태원 클라스의 OST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 OST들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8279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대학생 시절 첫 알바비 받은 기념으로 친구들과 드림걸스를 봤는데요. 누구는 비욘세의 리슨이 더 좋다, 누구는 제니퍼 허드슨의 I'm Changing이 더 좋다라면서 목소리 높여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가지도 않는 고음을 낼 수 있다며 의기양양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불혹의 나이, 오늘만은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 그때의 감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소문난 팔공주여 영원하길 바라며 비욘세의 리슨 신청해요. 네, 아 진짜 이 드림걸스 영화, 이 영화 보고 두 파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비욘세 노래와 제니퍼 허드슨의 노래로. 참고로 저는 비욘세의 리슨을 더 좋아했던 그때 기억이 나네요. 자, 소문난 팔공주 아직도 여전하신 거죠? 자, 그리고 5742님께서 영화 Me Before You OST 중에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신청해 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갈게요.

0: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추천 OST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96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등장한 곡. 이승환님이 원곡 가수이고 규현씨가 다시 부른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승환님의 원곡도 너무 좋은데 참 규현씨가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규현 씨 목소리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3968님의 신청곡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이 시간 저의 추천 OST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OST들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끝곡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영화 Out of Africa OST 중에 다나 위너의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저풍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9월의 첫 금요일 잘들 보내셨나요? 높고 푸른 하늘과 서늘한 바람,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달에 문을 열었고 벌써 주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세상 곳곳에서는 자연의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대홍수와 지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금과 연약함을 다시 절감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대한 대자연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오솔길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나정신이 부른 선물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엄청 햇살이 정말 밝고 빛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좋아라 감탄을 하죠.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앞에서는 잠시 멈춰 생각하라고 하는 것 같지요. 어떤 특이한 현상을 일으킬 때는요, 우리 몸처럼 지구도 아프다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뭐 온난화 현상으로 뭐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빙하가 녹아내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말 두 눈으로 보면서도 자꾸 편리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에어컨 잠시 끄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가 누리는 햇살도 바람도 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한마디가 조용히 마음에 와 닿고 있나요? 오늘 오솔길 가족분들 함께 그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그리고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 도착했네요. 아이고, 하하대사님 1등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느낌표 하나 꾹 찍어주셨네요. 매일 끝기도 때 눈물이 나요. 아이고, 그렇죠. 감성 참 100%까지는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100%에 가까우신 우리 하대사님 정말 눈물 날 만큼 요즘은 참 마음이 스산하고 힘들고 그 많은 분들 다 어떻게 찾아내나 흙더미 속에서 어디까지 쓸려갔을까 걱정이 태산인 분들 너무 많죠. 그 가족들은 어떨까. 예, 오늘 당진은 화창한 날씨에 충남 도민 체육대회로 열기가 넘치네요. 와, 당진에서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가 열리는군요. 와, 거기 그러니까 충남 출신 선수들은 다 거기 모였겠네요. 와, 당진이 아주 뭐 지금 대단하게 또 열기가 뭐 응원하는 소리에 또 그 참 뭐라 그러나요? 그 보러 가는 분들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 그러죠? 응원도 응원이지만 그 경기를 관람하러 가는 분들, 네. 와, 그래도 도민체육대회는 정말 볼만하죠. 그쪽 당진, 서산, 예산 뭐 이런 분들 거기에 계신 분들 다 몰려가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예,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황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느껴지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웃는 눈썹 그려주셨어요. 정말 저희는 방에서 방은 훈훈하고 막 더운데 방에서 아침에 딱 나오는 순간 미사하려고 복도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벌써 가을이네 복도는. 근데 이 방은 왜 아직도 덥단 말이야. 그랬네요. 아무튼 이제 곧 이제 가을이 물들 날이 자꾸자꾸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 뭐 추석도 곧 다가오네요. 이번 추석은 또 어떨려나. 좀 뭐 태풍 같은 거 오지 말고 잘 기쁘게 다들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되게 추석 가까이에서도 추수가 정말 뭐 코앞인데 태풍이 와서 또 어느 해인가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마음고생들. 예, 올해는 그런 일 없었으면 하는데요. 예,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봅니다. 계혜정 스텔라님, 네, 어서 오세요. 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네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무기력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든다고요? 우리 스텔라님,
그냥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문자 눌러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셨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무기력하면 여기 들어와서 문자 안 올리죠.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고 싶다 하는 건 그만큼 사랑이 있고 정말 마음 안에 열정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무기력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아이고 거두어 주셔서 그래요. 맞아. 뒷말이 참 좋으네요.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계혜정 스텔라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많죠. 아, 우리 가족님들 그렇지 않나요? 맞죠? 다들 웃고 계시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5599님이 신청하신 노래네요. 아론 밴드가 부릅니다. 태양 창가.

네, 5599님 신청곡 아론밴드의 태양의 찬가 듣고 왔습니다. 와, 자연을 찬미하는 노래,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각나는 노래죠. 예, 다시 문자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5599님, 네, 수녀님 오늘은 조용하게 수녀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살다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내가 등한시했던 어떤 슬픈 일이나 기도를 해야 하는 일에 잠시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게 아마도 기도의 오솔길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막 귀담아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2037님, 네. 오늘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불금이 어느덧 찾아왔네요.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하루를 지내면서 언제나 4시에 찾게 되는 꿈처럼 포근한 방송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말씀을 너무나 예쁘게 그리고 조리 있게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늘 읽을 때마다 한답니다. 이것도 참 주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읽곤 하는데요. 아마도 들으시는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싶습니다. 네, 맞지요. 네. 3861님, 오늘 수녀님 목소리 고우세요. 아, 오늘따라, 네.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네요. 저는 피아노 연습 중이에요. 와, 이렇게 고운 날, 정말 날씨도 좋고 햇살이 좋은 날, 피아노 음률이 통통통통 막 튀는 것 같은 피아노 연습을 할 때면 마음도 아마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운표들이 막 날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정말 곱게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주님 찬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형님, 네, 어서 오세요. 9월 첫 금요일 이곳 인천 백운역 날씨는 청명한 가을 같은 날씨입니다. 그래요, 구름이 엄청 엄청 예쁜 구름이 이렇게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대개는 장마철이 막 지나고 난 다음에 뭉게구름이 막 하얀 뭉게구름이 막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하늘을 그런 뭉게구름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나 구름, 진짜 구름 그런 것처럼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구름들이 너무 멋졌어요. 저희 수녀원에는 북한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바위 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 거기에서 보는 하늘이 또 진짜 멋집니다. 이제 노을이 질 때도 멋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어디 멋진 데안 가도 그 산만 바라봐도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 걷을 때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하죠. 예, 7278님, 네, 선산에서 너무 좋아요. 수녀님 반가워요. 수능 보는 학생들 응원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유, 맞아요. 11월 19일 목요일 날 수능 치르는 날이죠. 오늘이 아마 76일 남은 날이죠. 디데이가. 아, 얼마나 이제 100일도 안 남았으니 아이들은 좀 가슴 졸이면서 준비를 잘할 거고, 아유, 그 못지않게 또 부모님들 마음이 또더 그러시죠. 100일 기도 들어간 부모님들도 꽤 계시겠어요. 제가 정말 잊지 말고 얼마 전에 예, 수능 보는 우리 시험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꼭 잊지 않겠습니다. 네. 6056님, 수녀님, 방송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저의 대녀와 오빠가
어릴 때 엄마를 잃고 아빠도 중고생일 때 10여 년 아프다가 세상을 뜨니 제 어깨가 무거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오빠가 일자리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둘이 다 서른이 넘었지만 이 고비를 잘 넘겨주길 빌어요. 우면동 이순희 대리사님. 아이고, 예, 대리사님. 네. 대녀와 오빠가 어릴 때 참 이렇게 아픈 체험을 하면서 또 대녀를 바라보는 우리 대리사님도 마음이 무겁죠. 네, 그러게요. 일자리 참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꼭 마땅한 뭐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도 뭐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저도 두 손 모아보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고비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이순희 대리사님 남편도 천국으로 보내고 아유 힘들게 그래도 마음 다스리면서 지금 잘 계실 것 같은데 어려움이 뭐 사실 살다 보면 끊이지 않죠. 예,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반나절의 짧은 제주 여행 속에서 잠시 순례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면서 돌아와서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듣습니다. 아이고, 제주 여행 반나절이요? 어떻게 반나절? 그것도 뭐 괜찮죠. 네, 정말 오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 이리저리 요동치게 되었어요. 좀 놀라셨겠어요. 마음속으로 좀 겁도 나고. 제가 오늘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그 요즘에 그 태풍이 왜 저기 뭡니까? 중국으로 이게 가려다가 또 유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주도 근처까지 그게 와서 유턴을 하는 바람에 그 바람과 또 뭐 비가 좀 뿌려진다는데 그 바람인가요? 아무튼 요즘에 중국으로 가려다가 뭐 피해를 입히는 그런 태풍들이 요상합니다. 요상합니다. 진짜. 한국에는 안 오는데요. 요번에는 그게 뭐 고기압이 너무나 세서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그 기압이 그래서 못 온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유 반갑기도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피해를 입으면 뭐 우리나라는 아니라도 걱정되는 일이죠. 예,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해야 됨을 크게 느꼈답니다. 하늘에서 찍은 구름 사진이에요 하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멋진 사진과 또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소소하게 늘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와, 양떼구름이네요. 비행기에서 보신 구름이군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4236님 사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신앙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 손 붙잡고 다니다가 그 이후 냉담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냉담을 풀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가진 거에 감사해요. 기도의 오솔길을 들을 수 있는 거에도 또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4236님. 하도 목소리가 또랑또랑해서 저도 제 목소리도 막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 아, 참 마음 따뜻해지고 정말 고마운 사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 엄마 손 붙잡고 성당에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이야 뭘 잘 몰랐죠. 뭐 그냥 엄마를 따라서 성당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하고 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철이 들면서 잠시 냉담하게 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사춘기쯤 돼서 겪는 일이죠. 네, 어쩌면 누구나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고등학생이 돼서 주님을 찾아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 예, 냉담 풀고 역시 4236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어려움이 아주 없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충실하려고 늘 마음이 깨어 계셨으면 이렇게 사연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 넘기면서 지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성이 고우신 분 같이 느껴집니다. 4236님, 기도의 오솔길 함께 걸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전국 곳곳에서 오솔길 가족들이 받쳐주는 기도 덕분에 사실은 하루하루 신앙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4236님처럼요. 예,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기도 안에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4236님의 감사와 기쁨을 작은 기도에 담아서 봉헌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4236 자매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때로 지치고 흔들리는 날에는 다시 성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예, 신청곡 홍진우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신의 길로 함께 들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좋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응원 문자가 막 왔어요. 티나님, 예, 하트 날려주셨네. 그리고 하하대사님, 예, 같은 내용의 글이라서 묶었습니다. 신앙

가진 것에 감사하다는 기도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하느님 계셨기에 잘 견딜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4236님 감사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맞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도 잘 견디고 넘어가고 뭐 그 물 깊은 물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탁하고 힘든 물살들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죠. 정말 가정을 가지신 분들의 어려움은 수도 생활 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대단한 어려움들을 많이들 체험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앙으로 견뎌내면서 잘 가족을 이끌어가면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끔씩 저는 많이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문자나 또 아니면 뭐 올려주신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제가 체감을 합니다. 네, 2037님 자매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감사하는지 그 마음 전해지는 듯해서 저 또한 감사하네요. 어린 시절 몇 년간 냉담 풀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성당을 찾아 신앙생활을 지금껏 하고 있다니 정말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네요. 아멘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뭐 한 번씩은 다 고비를 가지면서 좀 쉬었다가 그래도 어느 계기가 돼서 다시 주님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뭐 4236님께서는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일찍이 주님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뭐 다 어른이 돼서야 이제 아, 내 길을 찾아가겠다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좀 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냉담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정말 묵주 기도 때 한 단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시간을 지나 이제 9월의 문턱을 넘으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고 기쁠 때에는 함께 웃게 하시며 힘들고 지친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동안 받은 사랑에는 감사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저희의 부족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뙤약볕 햇살 아래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만났던 모든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엔 더 많이 자연과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고 자주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행복할 줄 아는 겸손함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네, 유선영의 사랑하게 하소서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아직도 있어서 좀 잠시 보겠습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무더운 여름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환절기에는 몸도 지쳐서 무기력해져요. 마음을 다잡아먹고 힘내세요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이 환절기에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자꾸 지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찬바람이 불면. 그래서 모두 다, 예, 무기력한 마음, 뭐,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시편 23편, 예, 시편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읽어보면서. 네. 그리고 1462님, 수녀님, 가을이 다가온 듯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출첵해요 하셨어요. 와, 이렇게 또한줄 남겨주시면서 또 기쁘게 또 하늘이 예쁘다고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뭐 햇살이 눈부시게 또그 하늘 아래서 또 빛나고 있습니다. 이 저녁인데도요. 좀 방송국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창밖이 완전히 진짜 금빛이에요. 금빛. 이런 날도 참 드물었었잖아요. 요즘. 네. 아, 안경근 스테파노님, 네. 명동 가톨릭회관 5층에서 내일 서울시청 가톨릭 교우회 신앙대회가 있어서 준비하면서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와, 이렇게 또 교우회 신앙대회, 와, 준비하시느라.

오솔길 단상. 내적 평화. 루이스 알렉산드레의 길에서 만난 행복 중에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바라며 그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악순환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바람과 자꾸만 부딪힙니다. 나는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한 가지 배웠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돼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투쟁은 때로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탐욕과 악의 증오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린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불행할까요? 나는 스승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스승님, 평화란 무엇입니까? 내적인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복잡한 일상이 끊임없이 영혼에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물이나 사건이 주는 외적인 매력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답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의 영혼도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의가 쌓일 때 증오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투쟁은 분노에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분노를 이기는 것, 악의로 선을 이기는 것,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탐욕을 관용으로 이기는 것, 거짓을 진실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화는 세상이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돼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참 빨리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음 안에 평화의 씨앗 하나 심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낙산 중창단이 부르는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로달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혼인잔치는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자리이지 단식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중시하는 단식과 기도는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전통을 지키며 간절히 하느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토록 고대하던 하느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눈앞에 찾아왔지만 그들은 끝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옷 조각으로 헌 옷을 꿰매지 않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새 것만 좋고 헌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전통과 익숙함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움과 낯섦은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새로움보다는 늘 해오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예수님은 늘 반복되는 일상과 매일 만나는 가족, 동료, 이웃이라는 익숙함 속에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새롭고 낯선 하느님을 우리들도 놓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의 사람들을 조금은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연중 제2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오늘 마시고 죽자 하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렸고요. 회식은 2차, 3차까지 가는 게 기본이라 숙취를 걱정하면서도 또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요. 요즘은 술을 마시는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회식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고 술을 마시더라도 적당히 마시거나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실제로 국내 주류 출고량도 계속 줄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는 주량을 자랑하며 많이 마시기보다 건강과 자기 관리를 챙기고 술자리 역시 내가 원할 때 선택해서 즐기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술 자체를 멀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하이볼 한 잔처럼 각자의 취향에 맞춰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부어라 마셔라 많이 마시기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기분 좋게 즐기는 한 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브로콜리 넘어져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제 주변에 음주를 하는 문화가 거의 없어서 사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20살이 되고 또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또 학교 가서 술 한 잔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무언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술을 마시는데 꼭 이렇게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문화라던가 그 모임의 대표격인 분들께 가서 한 잔씩 받고 따라주고 하던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또 너무 힘들었던 기억도 같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시대 때에 비하면 그렇게 무언가 함께 억지로 마시고 그러는 문화는 확실히 사라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각자가 먹을 선에서 마실 수 있는 선에서 각자가 정해서 마시기는 하죠. 근데 그러는 한편 또 분위기가 그런 게 아예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어떤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마무리하면서 회식하는 문화가 또 기억에 남을 때도 있어서 요즘에도 정말 무언가 우리가 전우회 같은 느낌이 들 때 또 그런 회식 문화를 되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문화도 또 함께 남아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이제 예전처럼 모두가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마시기 싫은 사람은 안 마실 수도 있고 또 업장에서도 제로 맥주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참 시대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술을 잘 마시는 게 하나의 자랑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 더 잘 마시는지 경쟁 아닌 경쟁을 하기도 했고 숙취에 시달리면서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했고요. 요즘은 그 정도로 술로 경쟁하고 권하지 않는 게 안 마시면 안 마신 대로 존중하는 문화가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뭐든 억지로 남들의 맞추기보다 내게 맞는 방식으로 즐기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만약 주말에 술 약속이 있으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취향대로 기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로비 윌리엄스의 Feel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4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뭐 하나를 진득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오래 붙잡고 앉아있질 못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영어 공부 제대로 못해본 게 한이 맺힐 정도로 아쉬운데 정작 그 아쉬움만 마음에 쌓여있을 뿐 딱히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체력도 기를 겸 잠깐씩 시작은 해보는데 늘 얼마 못 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5km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네요. SNS나 주변에서 러닝 거리가 꾸준히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만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매번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니 이런 성향 때문에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뭔가를 진득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뭘 하더라도 진득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성향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저도 진득하게 무언가를 잘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공부에 있어서 진득하는 것의 끝판왕은 논문일 텐데요. 그렇게 길게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잘 안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때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무언가 일을 할 때도 프로젝트 위주로 하나하나를 끝내고 근데 다만 그 하나하나를 끝낼 때 굉장히 온갖 에너지를 다 써서 무언가를 끝내고 쉬고 그런 게 저랑 잘 맞는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이 항상 그렇지는 않죠. 무언가를 정말로 진득하게 꾸준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사실 운동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그런 러닝도 그렇지만 헬스도 그렇고 무언가를 꾸준하게 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막 쉽게 생기느냐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변화하지 않는 채로 그 지지부진한 시기를 계속 겪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언가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의지가 강하고 진득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모두 다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 나갈 때는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마라톤을 겪는데 42.195 저 끝지점을 바라보고 계속 걷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정말 끝내는 데에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긴 것들을 할 때는 조금씩 작은 계획들로 작은 성과들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2.195를 달린다고 해도 5km씩 나눠서 달리게 되는 거고 또 5km를 목표로 한다면 5km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그걸 짧게 뭐 1km면 1km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연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하루 또는 이번 한 주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그것을 쪼개서 볼 때 우리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너무나 기도를 오랫동안 잘해온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 초반부터 지치고 거기에 절대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미션은 매일 아침 포스트잇에 그날 끝낼 작은 계획 하나와 실천할 시간을 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매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루 단위로 조금 쪼개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물론 저도 이런 거를 잘 하는 성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그렇게 조금씩 나눠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이제 큰 꿈을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루카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다. 큰 목표를 이루는 사람도 결국 아주 작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멀리 있는 결과보다 오늘 끝낼 수 있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6821님, 몸이 너무 뻣뻣해서 요가를 시작한 지 2주 요가 수업에서 오늘 드디어 한 자세를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절대 안 되는 자세였는데 와 이게 되네요. 작은 성취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념으로 스무디 한 잔 마셨어요. 자기를 돌보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직전에도 뭔가 계획하는 게 잘 안 돼.

많은 사연을 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요가 역시 비슷하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 보이던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어느 순간 되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작은 성취감들을 느끼게 되고 아,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요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앞으로 조금 더 계속 조금씩 더 하면 정말 지금과는 다른 어떤 그런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몸을 사용할 수 있겠죠? 8045님, 플리마켓에서 직접 만든 뭔가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게 참 쓸모가 있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예쁘거나 만든 사람 정성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산 물건을 딱히 막 요긴하게 쓰게 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자제해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요즘에 정말로 굿즈나 그런 것들이 참 잘 되는 경험을 하죠.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제 미술이론과를 수업을 하나를 들었었는데 저번에 한번 같이 듣는 학생들과 제가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오셔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좀 돌아보면서 안내해드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최근에 뭐 국중박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잘 되는 케이스가 있죠. 무엇이 이걸 이렇게 잘 되게 했을까 이야기하다 보면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굿즈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술관이 기존에 어떤 특별하게 다른 전시를 해서 갑자기 부흥한다기보다 정말 마케팅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플리마켓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동해서 무언가를 사게 되고 그런 부분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정말 나한테 쓸모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또 아닌 부분이 들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가계부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필요한 것들은 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고민해보면서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선물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기쁘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9562님,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태연 씨가 한국어 버전으로 불렀더라고요.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노래 좋아한다고 하면 오타쿠 취급받는 것 같아서 취향을 애써 숨기고 혼자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하니 제 음악 취향이 별난 게 아닌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태연 씨가 부른 만찬가 들려주세요. 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맨 처음에는 불법이라고 하나? 정식으로 유통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엔 정식으로 유통은 되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완전 개방돼 있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하면 오히려 더 접하기는 쉬운데 그런 만큼 또 어떻게 보면 가끔은 내가 요즘 시대에 있어서 남의 눈치를 더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의 만찬가.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위치한 강경 근대거리입니다. 금강을 따라 자리한 작은 읍내가 요즘 레트로 여행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대구 평양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꼽힐 만큼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 강경 근대거리인데요. 강경은 금강 수운을 통해 서해와 연결되는 포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며 크게 번성했던 곳으로 1911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교통의 요지로 자리잡아 상업과 유통이 더욱 발달했습니다. 이후 군산항의 성장과 수운의 쇠퇴로 상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 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있어 걷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강경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젓갈의 향기입니다. 동네 전체에서 만날 수 있을 만큼 강경은 여전히 젓갈의 고장으로 이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대문화유산 구경에 젓갈백반 한상, 젓갈 쇼핑까지 더하면 훨씬 강경다운 여행이 완성됩니다. 근대거리 탐방은 옛 강경 노동조합 건물을 활용한 강경 역사문화 안내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을 출발점으로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을 활용한 강경역사관, 오래된 약방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연수당 건재약방, 그리고 카페와 숙박시설이 들어선 강경구락부까지 걷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강부잣길로 접어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레트로 간판들이 즐비한 골목 사이로 실제 영업 중인 식당과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어 마치 오래된 영화 촬영장 안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화려하게 소리치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걷다 보면 하나씩 매력이 보이는 동네. 오래된 골목과 레트로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충남 논산 강경 근대거리를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듣고 오셨습니다. 논산하면 아무래도 훈련소로 유명한데 또 그 근처에도 이런 근대거리가 있고 또 중요한 지점이었던 거를 우리가 아니까요. 또 교통의 요충지인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던 그 근대 시기로 우리가 또 한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곳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4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저와 접점이 거의 없는 동료인데 그분이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딱히 부딪힌 일도 없고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도 아닌데 저를 대하는 태도나 표정에서 은근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학창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낯설게 다가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 한둘쯤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제가 그 대상이 되고 보니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위축됩니다. 회사에서 그분과 마주칠 때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자꾸 주눅이 드네요. 그렇다고 왜 저를 싫어하냐고 직접 따져 묻기도 애매해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뭘 더 어떻게 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접점이 없는 동료가 자꾸만 싫은 티를 내고 미움받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저학년 때 참 어려웠던 지점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0: 거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싫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언제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말투나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돌아보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관계들이 생겨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만 사연만으로는 그 동료가 정말 사연자님을 싫어하는 건지 아직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연자님께서 분명히 느끼고 있으니까 무언가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에서 많은 것을 알아차리죠. 사연자님의 느낌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찾아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동료가 정말 사연자님을 좋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항상 꼭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 때문에 사연자님이 주눅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도록 비위를 맞추거나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평소처럼 인사하고 필요한 업무를 정확히 주고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경상 주교님께서 청년들에게 자주 건네시는 말 가운데 쫄지마 괜찮아라는 표현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요. 누군가의 표정과 평가 앞에서 내 존재를 스스로 작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차가운 표정을 넘어서 업무 정보를 주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비꼬는 행동이 생긴다면 그때는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대화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알아내려 하기보다는 사연자님께서 평소처럼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인 거죠.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내 마음이 계속 이끌려가고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또 뭘까? 참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런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그 동료의 표정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평소처럼 인사한 뒤 내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어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함께 묵상해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듣고 올게요.
1: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다비치의 타임캡슐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0: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1년 9월 4일 우리나라의 직지 심체 요절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동양에서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연구하던 중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본인 직지의 존재를 발견했고요. 이는 곧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박병선 박사의 헌신은 물론 직지의 가치를 기억하며 보내는

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4일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최준익 막시모의 목소리였죠. 큰 나무 되리라. 네, 오늘 여는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정말 씨앗 같을지라도 언젠가는 큰 나무 되는 그날까지 네, 하느님 말씀을 잘

양식으로 삼아서 커야겠다. 이 분도 사실 이 직지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알고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유네스코 유산으로 기록,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내가 아는 이거 뭐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나의 작은 재능이나 나의 작은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잘 단련시키고 발전시켜서 큰 나무, 뿌리가 될수 있게 큰 나무로 또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바로 못 들려드려도 적어놨다가 또 언제 들려드릴지 모르니까 신청곡 보내신 분들은 꼭 매일매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보내셔도 매일 들어주시면 더 좋겠죠.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100원 문자메시지고요. 샵 1053 이쪽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박명선의 당신 때문에 듣고요. 이어서 권성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듣고 올게요.

0: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에서 50장의 말씀입니다.
1: 대사제 시몬. 오니아스의 아들 시몬은 대사제로서 생전에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 생애에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안뜰의 높은 벽에 기초를 놓았고 성전을 둘러싸는 담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는 자기 생애에 저수 동굴을 팠는데 그 웅덩이 둘레는 바다 같았다. 시몬은 백성을 멸망에서 구해낼 방도를 생각하고 포위를 대비하여 도성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에게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을 비추는 해와 같고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그는 봄날 장미꽃 같고 샘물가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 레바논의 푸른 싹과 같았다. 그는 향로에 담긴 불과 타오르는 향과 같았고 두드려 만들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그릇 같았다. 그는 열매들이 달린 올리브나무 같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 같았다. 시몬이 영광의 제복을 입고 후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거룩한 제단에 올랐을 때 그는 성소 안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가 제단의 화로 곁에 서서 사제들의 손에서 제물의 몫을 받을 때 그를 둘러싼 형제들은 레바논의 푸른 향백나무처럼 화관을 이루고 야자나무 둥치처럼 그를 둘러쌌다.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영광에 쌓여 주님께 드릴 화제물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섰을 때 시몬은 제단 위에서 경신례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가 손을 내밀어 술잔을 들고 포도즙을 따라 바친 다음 제단 아래에 그것을 쏟아 붓자 향기가 만물의 임금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갔다. 그때에 아론의 자손들이 함성을 지르고 두드려 만든 쇠 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서둘러 다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그들의 주님께 경배하였다. 성가대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였는데 노랫가락이 우렁찬 소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백성은 자비하신 그분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이 기도는 주님에 대한 경신례 절차가 끝나고 예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 시몬이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입술로 주님의 복을 빌어주며 그분의 이름을 현양하였다.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권고. 이제 만물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날을 모태에서부터 높여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주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혐오스러운 민족.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이르 산에 사는 자들과 필리스티아인들 그리고 스켐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결론.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예루살렘 출신 엘 아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부었다.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는 지혜로워지리라.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만사에 강해지리라. 주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 행로이고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집회서 50장의 말씀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이사야 53 세상 만민이었습니다. 네, 이제 집회서도 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집회서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30몇 장이었을까요? 네, 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언제 다음으로 넘어가나 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 집회서 51장을 읽게 됩니다. 2851님이 오늘 이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대에게 평화의 가족분들, 무더위와 장마에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꾸준한 슬디와 함께 잘 견뎌주시니 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9월 한 달도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원천동의 이스테파노님이 보내주셨어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사랑의 송가 신청하셔서 네, 이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더위를 잘 났어요. 그래도 그쵸? 이제 좀 시원해질 일만 남았겠죠.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7278님은 우리 동네 효창공원에요. 김구 선생님 묘소가 있어요. 공원 갈때 참배를 드립니다.

한층 더 마음이 뿌듯하네요. 위대하신 선조들 때문에 위상이 높아집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신청해요 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곡, 예, 김구 선생님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셔서 요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옥과 권성일이 함께한 꽃들에게 희망을 듣고요. 이어서 나무자전거가 부른 사랑의 송가 띄워드릴게요.

네, 신성욱과 권성일이 함께한 꽃들에게 희망을 나무자전거의 사랑의 송가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구약 인물인 성 모세가 있습니다. 네, 성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이자 예언자였죠. 또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한 유일한 인간으로 그분에게 계명을 받아서 전해줬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유다인의 신앙 선조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모세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보니파시오 1세, 성녀 칸디다 등 2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생각나는 모세님께, 우리 모이세 신부님 오늘 축일일까요?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도 축일 축하드립니다. 예, 모세가 세례명이신 분들께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잠깐 화살기도 함께 바쳐도 좋겠습니다. 축일 축하드리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웃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예, 대추싱의 모세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대추싱의 모세처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막 따지잖아요. 네,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요? 이러면서 따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약간 여기에 몰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바리사이랑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자기도 찔리니까 괜히 쫓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약간 그런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네, 본인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너무 몰입했죠? 네, 예전의 것만 고집하는 이런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편협함을 깨우쳐 주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들처럼 예전의 것에만 어떤 형식과 틀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끝곡으로 갓등 중창단의 영원하셔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사랑 위에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 앞에 두려울 것 없다네. 굳건하게 자리 잡은 사랑 우리 안에 우리 모두 함께라는 믿음, 사랑으로 환화되는 기쁨, 그 안에서 싹 트는 가득 찬 희망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리.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좌절과 시련은 우리에게는 그분에게로 가까워져가는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믿거든. 그분을 향해 치켜든 우리 맞잡은 손을 지켜줄 그 사랑 우리 안에 꿋꿋하셔라.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0: 기도합니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0: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5일 연중 제22주간 토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이문동 본당 부주임 최영진 그레고리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5일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입니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나와 아폴로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두고 이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1: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2: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1: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2: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1: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망을 채우시고 그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 주시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지키시고 죄인들은 모두 없애버리시네.
2: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1: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
2: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알렐루야.
1: 알렐루야.
2: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1: 알렐루야.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네, 오늘 연중 22주간 토요일 미사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하고 또 그것이 규칙, 규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복음 말씀해 보면 이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따먹는 행위를 하던 제자들을 싫어하는 바리사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라는 바리사이들에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글자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지만 그 글자는 사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율법이라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그 규정들이라는 것이 사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 글자만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인 사람의 아들, 내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곧 규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내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독서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죠. 어쩌면 그 당시에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권고의 말씀입니다. 아팔로편, 개파편 이러면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고 있고 나중에는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직접 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마치 자기가 잘난 것인 마냥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험은 사실 구약 성경 내내 나와요.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처럼 되고자 혹은 하느님의 힘이 마치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었고 바벨탑을 지으려던 이들도 했었던 빠졌던 유혹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전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교만과 오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인들의 모범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하면 너희들도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다, 내 안에 온전히 머무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면서 분명히 내가 성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당연히 성취감도 필요하죠.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취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잘난 것인 양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행만이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교만이 자연스럽게 불행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받고 부족한 것을 하느님의 도움으로 채워나가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또 하느님의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달고 단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미사를 바치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스스로가 아니라 규정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그 규정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 규정을 지켰는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잘 되짚으면서 우리가 바리사이가 되지 않도록 또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시었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0: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0: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 자선의 날입니다.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의 삶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성녀가 선종한 날로 정한 건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죠. 자선은요, 많은 물질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또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더 테레사처럼 살 수는 없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첫 곡으로 찬양천사 프로젝트 음반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이 세계 국제 자선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성녀 테레사가 성녀가 선종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더 테레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콜카타의 성녀 테레사. 이분의 어떤 이런 행적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신 지도 이제 꽤 됐는데 여전히 존경받는 이유는 정말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옛날의 성인과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우리와 동시대를 함께했던 이 성녀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누구보다 정말 따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또 자선이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든 자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자선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나누고 있는 작은 자선 이야기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큰 자선이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분들 이렇게 티내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샵 1053 통해서 문자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고른 성가의 노랫말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우리도 성녀의 향기가 풍기길 바라면서 Journey to Heaven 향기가 나요 듣고요. 이어서 김상균 You are the way 이어드립니다.

잠잠히 주의 뜻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주님, 내 소망 아시죠? 나보다 날 잘 아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나 보고 계시죠? 주님, 모두 듣고 계시죠? 내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나 잠잠히 주의 뜻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나이다.

네, 오늘 노래 날개를 달고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였습니다. 이 곡은 작사 작곡을 김아람이라는 자매님이 하셨는데요. 저희 CPBC 창작성가제 21회 대상 수상곡이기도 하죠.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그때 창작성가제를 준비하는 PD였어가지고 담당자라 예선 본선 과정에서 쭉 함께했는데 이 김아람 자매님이 곡만 이제 내고 주하리랑이라는 팀과 매치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보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김아람 자매님이 이 노래를 이제 한번 불러봐 달라 하니까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노래를 다못 들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이 말씀이 기억이 났고 그때 이렇게 기도문을 쓰면서 생각났던 멜로디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김아람 자매님이 피아노 치면서 울었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이 노래는 저한테 그런 울림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를 막 청원 기도 이런 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제 소망, 제 마음. 다 알고 계시고 저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주님 주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는 이게 굉장한 어떤 순명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노래도 너무 아름답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성가 중에 한 곡입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해서 함께 노랫말을 떠올려 봤고요. 류치칠리아님은 오늘요 남편 모이세 그리고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장봉근 모이세 형제님 축일 축하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슬디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야곱의 축복 신청해 주셨네요. 네, 어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었죠.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축일이겠네요 하면서 네 어제지만. 네, 축일 맞으셨던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곡도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홀로 남은 곰님. 닉네임 되게 귀여운데요. 홀로 남은 곰.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월요일에요. 병원에 가는데 비 와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병원 가는데 어려움 없이 무사 무탈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예, 며칠 전에 보내주셨는데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길도 비가 오면은 나가기 싫어지는데 병원은 더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시라고 또 하늘바라기에 내 맘에 오시는 주 선물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김시연과 이한걸이 함께한 야곱의 축복으로 듣고요. 이어서 하늘바라기가 부른 내 맘에 오시는 주 듣고 올게요.

사막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의 슬픔

김시현과 이한걸이 함께한 야곱의 축복 들으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하늘바라기가 부른 내 맘에 오시는 주였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 여는 말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데레사는요, 인도의 콜카타에서 전교 중인 수도회에 입회했는데요.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던 중 기차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하는 소명을 듣게 됩니다. 서구식 수도복을 벗고 인도 여성들의 평상복을 수도복으로 택한 후에 빈민가에서 봉사를 시작했죠. 성녀가 세운 공동체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이 공동체는 이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우르바누아, 성 테오도로 등 20분이 계십니다. 혹시 축일 맞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하느님 은총 가득한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성인택이 부릅니다. 내가 광야에 나서게 된 이유는?

서민택의 내가 광야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의 눈에는 기존의 규범을 깨버리는 혁명가처럼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요. 때로는 그렇게 대담하고 또 담대하고 과감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요. 그런 사랑의 주님 더욱 뜨겁게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박우곤의 내가 일어나리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안식일 규정을 둘러싼 예수님과 바리사이의 논쟁을 전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 삭을 뜯어먹자 바리사이는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했다며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이 미리 삭을 뜯은 행위가 안식일 규정상 수확, 곧 노동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는데 이는 멈춤과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휴식을 기억하는 날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해 주신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단순히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멈추어서 쉬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한편, 자신들의 선조들처럼 주변에 억압받고 힘겨워하는 이웃은 없는지 따뜻하게 둘러보고 살피는 날입니다. 하지만 복음 속의 바리사이들은 쉬어야 한다는 안식일 규정 준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자비로운 시선과 하느님의 마음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안식일에 담긴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배고픔에 지쳐 미리 삭을 뜯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단지 바리사이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규정과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신앙의 규정들과 규칙 안에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억지를 잊은 채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규정과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켜온 신앙의 규정들과 신앙생활의 모습들 속에 하느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바로 마트에 가서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장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면 되는데요. 그렇게 한 봉투, 두 봉투 채우다 보면은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뭐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쌓아둔 물건들. 이게 사실은 물건만 쌓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묵은 생각도 하나씩 쌓아두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오늘은 큰 계획 말고 쓰레기 봉투 하나부터 채워볼까요? 자, 집도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는 주말,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비비의 아주 천천히 이 노래로 2026년 9월 5일 토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분명 집에 물건이 가득하게 있는데도 뭔가를 더 사고 싶은 마음. 이게 진짜 그 물건이 없어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좀 허해서 그런 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요. 9월의 첫 주말이기도 하니까 지난 여름 더위를 핑계로 못 본 채 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토요일 1부에서는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이 행여화에서 한 곡 더 얹어서 1+1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드릴게요. 2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시작할게요. 세븐틴 아주 나이스 소녀시대 파티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 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 드릴게요.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5917님. 해바라기 축제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랑 큰맘 먹고 초보 운전이지만 겨우겨우 운전을 해서 갔는데요. 해바라기는 예뻤지만 벌이 무서워서 아이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멀찍이서 바라보다만 왔어요. 가까이 가서 사진도 못 찍고 말이죠. 해바라기 밭에서 인생샷 하나 건지고 싶은 제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아유, 그만 먹고 우리 초보 운전까지 감수하고 이제 어찌저찌 갔는데 해바라기보다 이 벌 근데 무섭죠.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가기 확실히 어렵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본 해바라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해바라기를 보러 떠난 그 하루도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이 벌 때문에 별 노래를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별의 Fly Again 시청하셨고요. 제가 한 곡 더 얹어서 보내드릴 건데요. 마음 푸시고 아 그래도 재밌었다 하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토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선예의 Maybe까지 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날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2037님 9월의 첫날 가을비 내리는 화요일이네요. 비가 내려서 그런지 시원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깨우는 행복이 전해지는 행여와 잘 들을게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신청해요. 확실히 비가 오는 날은 꿉꿉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쉬는 날이라며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괜히 낭만을 챙겨보고 싶고 무드도 타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고 말이죠. 날씨마다 할 수 있는 나만의 기분 좋은 루틴 이런 걸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날씨가 화창하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하면서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올린다거나 날씨가 흐리면 향기로운 차를 우려서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조금 끄적여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기분이 날씨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날씨를 나만의 루틴으로 가져오는 거 괜찮겠죠? 2047님께서 신청해 주신 토이의 뜨거운 안녕과 함께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로 분위기 이어가 볼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6902님, 며칠 전부터 머리에 맴도는 노래가 있었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차를 탔는데 딱 그 노래가 흘러나와서 소름 돋았잖아요. 텔레파티가 통한 건가? 심지어 라디오도 아니고 남편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던 노래였답니다. 그 노래 복디랑 우리 보기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요. VOS 매일매일 들려주세요. 와, 텔레파시가 이렇게도 통한다고요? 블루투스 이런 건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돌던 노래가 하필 남편 차에서 딱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뜻밖의 우연, 너무 반가운 우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이 부부의 마음. 가끔은 뭐 왼수 같아도 이럴 때 보면 또 천생연분인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일심동체 이런 건가? 자, 신청곡과 함께 한 곡 더 얹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 노래도 우리 6902님과 딱 통하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네요. VOS 매일매일 가비 NJ 연애소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종의 감사 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702 하나님, 친정에 가서 제 옛날 물건을 보다가 미니디스크가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복디도 기억하시나요? MD라고 불렀던 거요. 작은 디스켓같이 생긴 그것! MD 플레이어를 사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반가웠답니다. 고등학생 아들들도 신기하다면서 집에 가져가자고 해서 갖고 오기는 했는데 진짜 이 안에 어떤 노래가 들어있었는지 20살의 나는 그 시절 어떤 노래에 꽂혀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MD. 이 CD 말고 MD. 훨씬 CD보다 작은 거 정사각형으로 생긴 디스켓이잖아요. MP3가 나오기 전에 듣던 거였던 건가? 그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기가 계속해서 바뀌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테이프에서 CD, CD에서 또 MD, MD에서 MP3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기계는 바뀌어도 그 안에 담긴 노래나 추억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그나저나 20살의 702 하나님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노래가 들어있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8451님의 문자까지 읽어볼게요. 안재욱의 친구 신청합니다. 땡이에요. 땡. 안재욱이 친구. 여기까지 딱 끝.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신청곡. 8451님의 신청곡 안재욱이 친구와 함께 702 하나님의 MD 속에 들어있을 것만 같은 노래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까지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끝곡 2호 공감 이승환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8: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9: 펄!
10: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8: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1: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2: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방송광고발전협의회.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제2의 어제처럼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자,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지드래곤의 무제, 소유의 I miss you.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볼게요.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서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관련은 아침 지난 월요일에서는요 미국 테니스 대회에서 불고기 김밥이 인기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김밥의 인기 K-POP 데몬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덕분인지 확실히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근데 김밥의 찐 매력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학창시절에 바쁜 아침 엄마가 조미김에다가 밥 한 숟가락을 딱 올려가지고 손으로 꼭 쥐어서 만들어준 그야말로 김이랑 밥만 있는 그 김밥 아닐까요? 바쁜 아침에 그렇게 입에 쏙 넣어주신 김밥은 든든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맛있기까지 하잖아요. 바쁘다면서 짜증내는 자식, 그리고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엄마와의 아침 실랑이. 신기하게도 이 추억은 웬만한 분들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K-김밥도 좋지만 오늘은 문득 엄마가 손으로 쥐어주시던 그 김밥 한 덩이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노을, 그리워, 그리워. 하동균, 나비야. 린, 사랑했잖아.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오프닝 숫자 여름의 8 그리고 가을 9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재밌는 썰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의 원리가 1에는 1개, 2에는 2개의 각이 있어서 각의 개수가 그 숫자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각의 개수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 재밌잖아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쓰던 숫자도 어떤 이야기가 덧붙여지니까 괜히 모양 하나하나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숨어있는 재미를 발견해보는 것도 좋겠죠? 한예슬, 그댄 달라요. 이지훈, 신혜성, 인형. 임정희, 나 돌아가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오프닝에서는 귀여운 강아지 영상만 봐도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어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할 수 없으니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쁜 꽃 영상, 어떤 사람은 바다에 파도가 치는 영상, 어떤 사람은 모닥불이 타는 불멍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 들더라고요.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자는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그렇게 작게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버튼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 기분을 좋음 이 모드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 좋아하는 것들을 마구마구 누리는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세 곡 준비했습니다. 조지, 좋아해. 존박, 네 생각. 어반자카파, 그날의 우리.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어떠셨나요? 자, 마지막 곡으로는요, 황가람 기적처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0: 보고 싶습니다.
1: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2: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5: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맛집은 불경기도 피해간다 라고 하죠. 맛집 앞에는 언제나 긴 웨이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 앞에서는 그 정도 기다리쯤 감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결실이나 꿈, 저마다 그리는 핑크빛 미래도 그 어떤 맛집보다 값지죠. 그러니 그것을 향한 기다림도 얼마든지 행복한 웨이